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극동 좋아, 썸머 좋아, 2667님 좋아, 618 하느님 좋아, 좋아 좋아.
2: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뜰한 김보섭 PD와 또 함께합니다. 실망하진 않으셨죠? 우리 2667님 출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2042님 아멘. 오프닝에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 또 9507님 샬 좋아에 이어서 오늘의 사랑의 뜰안까지 의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2642님께서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보섭 PD님, 사랑의 뜰안 출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정말 정말 좋아요. 우리 6181님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귀한 찬양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642님 또 9507님께도 반갑게 인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샬조와 가족분들 또 이 시간 사랑의 뜰안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죠. 우리 1010님 새싹분이세요. 오늘 또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924님께서도요. 9시에 우리 PD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하트 2개. 우리 더운 날 시원한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 감사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 2924님 오늘도 우리 2924님과 우리 방송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어찌나 감사한지요.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함께 나눌게요. 6181님의 신청곡 할 수 있다 해보자 듣고 오시죠.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올게요. 우리 2667님의 신청곡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더 라이트 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올게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릴까요?

6181님 화이팅 하트 보내주셨고요. 0688님 할렐루야. 우리 3697님 출첵합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보석 PD님 목소리 들으니 행복해요. 송영민 목사님의 행복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야 정말 멋지고 탁 트인 보기만 해도 시원한 이 정원의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풍경이 정말 너무 멋집니다. 시원합니다. 들녘 정원이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또 두 눈을 시원케 해주셔서 감사해요. 신청곡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0594님 샬조와 이어서 출첵합니다. 뜰 안에서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기억이 안 나서요. 일단 사랑 사랑 사랑 외쳐봅니다. 샬조와는 또 다른 느낌의 보석PD님 화이팅 하세요 라고 또 의리의 우리 0594님 감사해요. 또 샬조와 이어서 이렇게 사랑의 뜰 안도 방문해 주셔서 어찌나 기쁜지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공구사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어린이 찬양의 이 목소리가 참 은혜가 돼요. 모어 모어 모어

0: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언제라고요? 맞아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예, 매번 오는 이런 행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특별한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저자와의 만남이 이번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뜰한 책방이라는 코너는 청취자분들께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이죠.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요.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저서입니다.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은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이라고 해요.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 성장상을 수상하셨고요.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라는 우리 목사님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 저자 특강처럼 누리고 싶으신 분은요,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약속할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 글자예요. 세미나,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서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샘이나 세 글자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샘이나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2667님, 샘이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또 함께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참 행복하네요. 참 행복해요 이 시간. 이어서 우리 3697님의 신청곡 성경민 목사님의 행복 함께 듣고 오시죠.

여러분, 제게는요 그 행복 다른데 없어요. 바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것이 행복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을 또 행복해 해주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또 함께하는 것, 행복의 정수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2312님, 삿들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보서피디님, 아침 7시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라고요. 우리 2312님과 우리 7694님, 1072님, 2312님, 뭐 2667님, 759님,

8948님 많은 방송과 주분들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 너무 행복한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해요. 1072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면서 듣는 보섭PD님 목소리 출근하면서 들으니 더 반갑네요. 우리 정PD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출근길을 재촉하는데 보섭PD님 목소리 듣고 있자니 오늘은 왠지 느긋해집니다. 지각하겠네 라고 아주 센스있는 유쾌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뭔가 이렇게 이 따사한 이 햇살이 이렇게 촉촉히 저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으면 눈을 떴을 때 좀 불안해지죠. 아 늦은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은 매일 아침 7시에 들리던 목소리가 이 시간 들리니까 뭔가 이 느낌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이 하루, 이 아침 나쁘지 않은데요. 1072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또 사랑했더란 이 시간이고요. 여러분 오늘의 출첵제시어 어제에 이어서 사랑으로 드릴게요. 사랑했더란 하면 사랑이죠. 두 글자 사랑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 받으러 사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있으면 마음껏 마구마구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랑했더라는 2부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7936님께서도요. 보서PD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아요. 승리하는 화요일 되세요. 정윤수 PD님은 휴가 중이신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정윤수 PD님 지금 여름 학예 휴가 중이세요. 은혜 가운데 힐링하고 주님으로 잘 재충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응원과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달리기 함께 듣고요. 찬양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5470님, 샬롬, 김보섭 PD님, 지금 듣고 있는 찬양 공명 좀 알려주세요. 히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너무 좋죠? 위클레시아의 서로라는 찬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자. 우리 5470님,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2312님, 사랑! 사랑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사랑이 넘치는 극동방송,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함께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야, 아주 은혜롭고 사랑 가득한 센스까지 잡은 예, 일석삼조의 이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2312님, 감사해요. 우리 5917님도요, 사랑이라고 오늘의 사랑이 뜰한 출첵 제시어 보내주셨습니다. 6181님, 1부의 엔딩이 벌써 다가오네요. 라고. 맞아요. 사랑의 뜰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갈까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은혜로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더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42님, 여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지금 청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환승 중이라고 사람이 무척 많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 사진인 거죠. 역시 서울은 달라요 진짜. 야, 이 충무로역에 원래 충무로역 굉장히 붐비는 걸로 잘 알고 있지만 진짜 대박이네요.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막 사람 붐비는데 이렇게 실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셔야 될 텐데 잘 다녀오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9507님 사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오늘 사랑으로 이행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아니 충무로역 이렇게 붐비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사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랑의 뜨란 랑 낭랑한 목소리도 좋고요 부드러운 목소리도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 이곳이 바로 천국 그 자체죠. 우리 이륙사인님 아주 은혜로운 또 귀한 사랑 넘치는 이행시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7936님께서도요 사 사랑하는 극동방송 랑 랑랑한 목소리의 소유자 보소피니님과 함께하는 삿들 은혜가 넘치는 시간 아멘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행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6181님 행복의 비결을 나눠주셨어요. 행복! 삿들에서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찬양의 은혜까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182님과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제게도 행복입니다. 하트 3개 드릴게요. 오늘 또 사랑했더란 일부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감사하고요. 제가 미리 감사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랑했더란 2부도 함께 해주실 줄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도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함께하고 싶은 뭐 말씀이나 이런 게 있다면 또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936님 할렐루야. 오늘도 엄청 더운 날씨인데요. 콩밭에 물을 주고 하는데 참 덥네요. 성령의 단비가 이 지역에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지금 또 메말라가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또 성령의 단비가 가득 내리기를 담뿍 내리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507님 보서PD님 반짝거리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더란 2부에도 반짝일 예정이에요. 함께해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2부에도 함께할 예정으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곡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하면서요. 우리 잠시 후에 함께해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롯이 잡혀간, 롯이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날 왕 아브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그 다음에 그들라오멜, 이런 네 명의 왕들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 이렇게 스보임, 이런 데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소돔 고모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라오멜과 그 함께 왕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롯 가족도 재산도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알렸습니다. 당신 조카 롯이 다 잡혀갔다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리고 자기의 그 동맹한

자들을 데리고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이 다 승리했다고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밤에 습격을 해서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여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에 나오는데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해서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 실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그리고 젊은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 이런 동행한 자들의 분깃을 제할 것이다. 나는 갖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함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정말 거기서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질을 취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물품을 취하지 않고 대신 조카 롯과 그 가족은 다시 구원, 구출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돌라 오멜과 그 일행들 왕들을 다 쳐부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게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집에서 길러온 자가 318명이라 하면 그 남자들이 318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치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책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도 찾아왔습니다. 사랑이들한 2부 김보섭 PD와 함께 이 시간 열고 있어요. 뒷자리 7936님 아멘 아멘. 우리 6181님 2부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9507님 사랑이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2부에도 우리 함께해요. 김보섭 PD와 이 사랑이들한 2부 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첵제시요. 어제에 이어서 사랑으로 드렸고요. 사랑으로 뭐 이행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좋아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랑,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이행시도 혹시라도 보내주시면 추첨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올게요. 기프티드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단 한 분이시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0: 공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뒷자리 464 하나님, 새싹분이신데요. 사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464리님,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문자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사랑이라고 또 보내주신 우리 4641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두 글자 사랑으로 출첵 제시어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행시 보내주셔도 막지 않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두 글자 사랑, 어제에 이어서 사랑했더란 출첵 제시어 사랑 보내주시면서요 또 이행시도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곡 신청곡 듣고 오시죠. 6181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느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반 송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아, 제목부터 너무 멋져요. 은혜가 가득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여러분, 포항극동방송은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요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 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도 좋고요.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극동방송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찰칵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소정의 선물도 드려요. 더구나 이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 사진 전시회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참 뜻깊죠?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고요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이 돼요. 메일 접수 시에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 꼭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안내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왠지 사진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제 사진도 좋고 여러분들의 사진도 좋고요. 이 극동방송에서, 특히 포항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지금 문자로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 두 글자와 함께 진짜 사진도 보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궁금해요.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우리 극동방송과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은혜로운 추억들 담겨있는 묻어있는 사진들 보내주시면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우리 7694님, 오늘 출첵 도장 진하게 찍고 갑니다. 보소PD님과 함께하니 아침 7시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히히히. 3시간 연방하시는 PD님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에벤에셀 찬양 신청하고 저는 물러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7694님께서도 지금 업무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업무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자투리 시간 그 틈틈이 또 극동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샬즈와 이어서 이렇게 사랑의 뜨란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요. 이어서 신청곡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에벤에셀 히즈워십의 목소리예요.

2312님, 2부 시작. 화채에서 먹고 있어요. 수박 화채인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시원하겠다. 혹시 그 화채에 좀 사이다 같은 것도 같이 넣었나요? 정말 맛있겠다. 사진 있으면 한번 찍어서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181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하트 4개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한 가족이죠. 지금 2부 시작했는데 지금 문자가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방송 가족분들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가족분들 어디 계세요? 이 시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 사랑했더라는 사랑이죠. 사랑 두 글자 오늘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 사랑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이행시 보내주셔도 참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사진 공모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진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진. 이 극동방송과 포항 극동방송과의 이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도 이미지로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추첨해서 다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브라운 워십의 샤론의 꽃 예수.

2312님께서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이 화채가 수박 화채인데 아 진짜 맛있겠다. 이 동글동글한 건 어떻게 좀 이렇게 모양이 되게끔 스쿱이 있는 건가요? 수저로 파셨나요? 숟가락으로? 아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파신 것 같은데 시원해 보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 수박 화채보다 더 시원한 찬양 제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위로브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오실게요.

6182님 왠지 대한민국 이라고 아름다운 나라 위로부의 찬양 듣고 오는 동안 대한민국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아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두 팔 벌려서 응원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 담겨있는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8151님 우리 정인수 PD님은 어디 가셨나요? 보서 PD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배달 나왔습니다. 핑계로 바다 구경도 해요. 정말 좋아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뜰 안 들으니 정말 은혜롭습니다.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너무 멋있다. 영일

한때 앞바다인가요? 좀 그 포스코 현장도 좀 건너편에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문자로 다시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인수 PD님 이번 한 주 하계 휴가 지금 떠나셨는데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복으로 힘으로 다시 힐링하고 재충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방송하실 분들 기도와 이렇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7946님 저도 밭에 심어놓은 복수박 사진 보내드려요 라고 수박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박이 아주 복스럽게 탐스럽게 잘 열렸네요. 한번 두드려보고 싶어요. 귀한 사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 청취자 사진 공모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창사 70주년을 맞았어요.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담아서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수상작은요. 포항극동방송 또 선물도 드리고요.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되는 영예를 누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다음주 수요일까지예요. 8월 5일까지이고 아직 이렇게 상황리에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방송하실 분들 지금 접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세요. 안내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는 054-256-300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게요. 8151님 아 그렇군요. 영일대 앞바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946님 정말 너무 더운 날씨인데요. 시원한 수박 화채 드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시원한 또 힘을 주는 찬양 듣고 오면 금상첨화겠죠.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올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옆자리의 4540님 애쓰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시는 보석PD님. 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4540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자서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네요.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극동방송 소망라이브에도 나오는 은혜로다 찬양, 아주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고 또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죠. 늦잠 잘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몸이 피곤할 때, 몸이 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4540님께서 요즘에 뭐 무더위도 있었고 좀 육신이 지쳐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늦게나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4540님, 2667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우리 6181님께서요. 이제는 헤어질 시간인가요? 유유유유. 이틀 동안 방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비록 헤어질 시간이지만, 지난 이틀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6181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이 뜰 안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공간인지 다시 한번 제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요, 4641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사랑이라고 또 출첵제시어 이행시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인숙 PD님의 휴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뜰한 지기가 됐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니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의 뜰안. 그 뜰안에 모여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참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일은 홍사영 PD가 뜰안 지기가 되어 이 시간 은혜로 수놓아줄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특별 뜰안지기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해서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찬송과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산 제사를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제사라고 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4편 6절에 언급한 낙헌제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을 통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아들 딸 낳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입술은 우리 마음의 창입니다. 그 창문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생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로 찬송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서로 좋은 일을 하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착한 일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서로서로 해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서로 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기대치만 높으면 결국은 실망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요구만 하고 서로 기대만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각자의 행복지수를 함께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신 이유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는 것도 주는 것도 함께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을 불친절하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친절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어 인사성이 있다 없다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하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일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인 원어 페이드와 같은 말로 설득하다, 말을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이란 믿고 설득당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휘페이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놓이다, 위치하다,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지도하시는 분들의 뜻을 따라 그 지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그리고 바울 같은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 지도력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나 나나 같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도전

0: 말씀드립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젖을 먹이는 산모가 상한 감정이나 원한을 품은 채 젖을 먹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젖을 먹는 아이는 체하거나 푸른색 변을 누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제품의 우유를 먹어도 엄마 품 안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박동 소리를 들으며 먹는 아이와 씩씩거리며 한숨을 내쉬는 이가 주는 분유를 먹는 아이는 발육 상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인 찬송으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며 우리를 교훈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즐거움으로 그분들이 사역하게 해드립시다. 바로 이것이 유익하고 은혜받고 복받는 비결임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8일 화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이호수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벼락이 치면 하늘에서 10억 볼트 이상의 전기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무서운 벼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피뢰침입니다. 벼락이 치면 건물 맨 꼭대기에 끝이 뾰족한 금속 막대기가 그 전류를 받아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벼락을 자기 몸으로 받아 땅속으로 흘려보내 건물을 보호하는 피뢰침에서 영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피뢰침이시라는 것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무서운 번개가 쳐도 피뢰침이 있는 건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영적 피뢰침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수십억 볼트보다 더 강력한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실 거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을 소개를 피난처 있으니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보낼 때 피난처 있으니로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은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아, 목사님 여름 되면은 소나기도 많고. 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번개가 바로 앞에서 치는 거 보고 정말 우산도 집어던지고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길 옆에 있는 집으로 뛰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지만 네.
1: 우리 인생에 네. 이렇게 이렇게 번개와 같은 그런 무서움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때
0: 네.
1: 우리 사모님 오프닝해 주실 때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 피레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0: 네.
1: 또 안전함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니 우리가 영적 피레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0: 그렇죠.
1: 다시 한번 더 우리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더 믿음으로 또 주의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응답받고 해결받는다.
0: 아멘.
1: 우리가 믿음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1: 네.
0: 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1: 네.
0: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1: 그렇습니다.
0: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1: 네.
0: 피의 침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1: 네.
0: 얼마나 좋겠어요.
1: 예,
0: 그런데 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실까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고 이런 예. 생각을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참
0: 믿기가 어렵죠.
1: 예, 어렵죠.
0: 그렇죠.
1: 네. 이게 소망의 문제 같습니다.
0: 네.
1: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0: 아멘.
1: 영생 구원을 받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가 아직도 염려되는 게 있고 걱정되는 게 있지만
0: 네.
1: 주님 품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
0: 아멘.
1: 우리가 소망 있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0: 네.
1: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 기도할 수도 없고
0: 네.
1: 기도해도 소망이 없을 텐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니
0: 네.
1: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갖고 주님 앞에 서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지금 믿음이 네. 있으신 분들은 더 믿음에
1: 그렇죠.
0: 굳건히 서고요.
1: 네.
0: 혹시 믿음 없이 이 방송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은
1: 네.
0: 아, 예수님 믿으면
1: 예.
0: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1: 맞습니다.
0: 또 천국 갈 수 있거나
1: 아멘.
0: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1: 네.
0: 한번 부탁드릴까요?
1: 같이 한번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번개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

0: 힘든 일들이 많은데 우리에게도 영적 피래참과 같은 우리 주님 예수 십자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귀한 백성들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귀한 일들이 소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 속에 세워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모든 기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극동방송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특별히 이 소망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1: 아멘.
0: 함께 합력하여 기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꼭 붙잡아 피난처 삼아서 평안과 또 기쁨과 소망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1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포항중앙교회 고등부 큰아들 몽골 단기 선교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현지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 사랑을 먼저 느끼고 체험하여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몽골 땅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건강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아, 고등부 학생들이 몽골까지 갔네요. 목사님, 요즘 정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기간인데
0: 네.
1: 정말 본인들이 먼저 성경 충만이 돼야 되죠.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네요.
0: 그렇죠.
1: 아, 네, 참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8151님, 사랑하는 큰아들 몽골에 단기 선교로 지금 가 있다 합니다. 포항중앙교회 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 특별히 현지 목사님과 교사들 또 모든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 몽골 땅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몽골 땅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8151님 사랑하는 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 그 일정을 또 수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8151님의 아들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고등부 그 모든 일정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잘 누리고 또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 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앞날에 그들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또 아들들을 보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아들들 딸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일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일 5일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사랑하는 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보고 또

0: 만지는 귀한 체험의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76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업을 함께하는 교사입니다. 학교 예배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학교 사정상 예배를 2학기부터 못 드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아, 2학기에도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에 감사합니다. 라고 아,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예. 목사님. 아,
1: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네. 예배드림이 요즘
0: 쉽지 않은데 예, 그렇죠.
1: 어렵죠. 뭐 네. 미션 학교라고 해도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고 교목하시는 분들, 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렇게 예전 같지 않는
0: 그런 시대죠. 네.
1: 우리 교사 믿음의 교사가 이렇게 예배의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또 온전해지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768님 가르침의 현장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특별히 예배하는 그 학교 현장의 또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연애를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 사정상 2학기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된다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것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 학기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무래도 학교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또 교사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생명들이 우리 귀한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귀한 제목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8768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0: 아멘.
1: 기도하며 아름다운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맡깁니다.
0: 아멘.
1: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768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시고 모든 상황을 고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역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인데요. 3786님입니다. 네. 임파선까지 전이 된 유방암 3기입니다. 지금 치료 중인데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낫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5일 검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받고 나음으로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1: 네.
0: 보내주셨는데 정말 목사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4기 암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하려고 개복하려고 갔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복강경으로 하고 끝났다고
1: 네.
0: 지난주에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1: 예.
0: 예,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1: 네.
0: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1: 네,
0: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3786님
0: 아버지.
1: 임파선까지 전이된 유방암 3기라고 합니다.
0: 아버지.
1: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0: 아버지.
1: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0: 아멘.
1: 제목을 얻었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3786님 그 몸에 있는 아버지는 모든 그 암세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8월 5일 날 검사 계획을 하고 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0: 아버지.
1: 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해지는 복된 우리 3786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나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기도는 역사니 많다 하셨사오니. 아멘.

0: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낫게 되어짐으로 치료되어짐으로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감사함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3786님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의지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3786님 능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85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귀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청진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싹 김진학 집사님의 긴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권사님 남동생 신만기 성도님이 우리 주님 은혜로 간이식을 받게 되어 좀 더 주님께 쓰임받는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네, 참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0: 예.
1: 청진교회를 위한 또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0: 예.
1: 네, 늘 이렇게 자주 올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요.
0: 귀한 분이네요.
1: 네.
0: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마음을 담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2858님 늘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사시고 특별히 극동방송 소망기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또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2858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진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날로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부흥하는 우리 청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김진학 집사님 긴급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권사님 남동생 신만기 성도님이 아버지 하나님 간이식을 받게 되어 조금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소망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고 주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에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김진학 집사님의 그 가정의 일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감사함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2858님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1: 주님.
0: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나타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858님 기도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알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고 또 교회가 그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은 또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인데요.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대동맥 협착증으로 인해 뇌경색이 왔다고 합니다. 약물

0: 치료와 여러 치료들을 진행 중인데 고령의 나이에 음식도 코에 관을 통해 먹는 상황이라 힘든 상황입니다. 왼쪽 팔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는 상태인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붙드시고 만지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1: 예, 네. 이번 중에 계신 어머니 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0: 아멘.
1: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말씀 나누는 본문이
0: 네.
1: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제가 오늘 전하고 나누었는데
0: 네.
1: 그 뇌경색이 이제 그 중풍병과 비슷한 그 이제 마비되어지는 그런
0: 그렇죠.
1: 부분이라고 하면
0: 네.
1: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그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0: 아멘.
1: 또 이렇게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0: 아멘.
1: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7087님 사랑하는 어머니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 중에 있다 하는데 고령 중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비되어지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의 이 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뇌경색의 일에 회복되어지는 또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7087님의 어머니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부분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마비된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선포하신 말씀의 일들이 우리 7087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가 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모든 우리 식구들이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들까지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 구원의 일들도 일어나는 복된 우리 7087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459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안강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방학 중인 우리 남편 이집사 78세인데요. 교회 출석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예. 쉬고 있는 분들이 많죠.
1: 그럴 겁니다. 예. 네. 아이고. 그렇죠. 우리 뭐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 네.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이렇게 방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 방학하셨는데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빨리 우리 개학하고 우리 뭐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좋지만 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좋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유혹과 또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우리 하나님 편에 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3459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또 교회 출석이 또 멀어져서 방학 중에 있다 합니다. 영적 방학 길어지지 않도록, 영적 방학이 방황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주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우리 3459님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남편의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3459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3459님과 함께 아버지,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3459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남편 이집사님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0: 능력 있게 복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3459님과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섬으로 예배가 바르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배 먼저 믿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의 영혼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덜 응답하여 주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3459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이집사님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꼭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가정과 교회에 큰 기쁨의 잔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82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수련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시간 동행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손녀가 8월에 수련회 갑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아 중등부 수련회 잘 마쳤는 것 같고요.
0: 네.
1: 또 손녀가 8월에 예. 수련회를 가는데 그러네요. 이 기도 제목이 두 가지네요. 목사님.
0: 예, 어머니 먼저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8월에 또 있을 수련회 또 손녀가 잘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820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2820님이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에 그 중등부가 수련회를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은혜 안에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더 큰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손녀가 이제 8월에 수련회를 간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8월에 수련회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수련회에 기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준비하는 손길손길들에게 아버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일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번 8월에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 2820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860님 우리 올여름에 있는 모든 수련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459님 우리 기도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5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3월에 건축사 실기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희수는 아직 대학

0: 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동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희수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1: 네.
0: 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1: 예.
0: 구구절절히 이렇게 참
1: 예,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잘 기도 제목 올리셨네요.
0: 목사님
1: 네.
0: 아마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것
1: 아,
0: 같은데요.
1: 예.
0: 또 우리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한번 기도
1: 예,
0: 또
1: 우리
0: 부탁드릴게요.
1: 이 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921호님이 사랑하는 조카 김희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9월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건축사 시험 도전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격하여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내년에 결혼을 준비한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 복된 길 인도함 받게 하시고 결혼의 모든 준비의 과정이 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동탄 쪽으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확정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귀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능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기도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하지 못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우리 사랑하는 조카 김희수를 위한 취업과 재정의 그 체험을 위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조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교회 윤진욱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꼭 믿고 환난 당한 자 어려움 앞에 겁을 내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

다음에 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심히 위축되고 정치적 영향으로 분열되며 선교마저 축소되어가는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다 구금됐던 에즈라 진 목사가 미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속에 최근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진 목사의 절박한 호소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를 설립해 40여 개 도시에 만여 명의 성도를 이끌던 57세 에즈라 진 목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구금된 지 266일인 이달 3일 중국 당국의 기소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무조건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석방을 직접 요구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 상하원 의원 44명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뤄낸 이례적인 결실로 밝혀졌습니다. 진 목사는 석방 직후 8년 만에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으나 본인의 석방 이후 현지에 남아있던 동역자 8명이 정식 기소되어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며 미 의원 20여 명을 연이어 만나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 목사는 미국 재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건너와 병상에 계신 94세 노모를 찾아뵐 예정이라며 수감 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한국교회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폭염 속에서 부산 길거리 캠페인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최근 부산 북구 뉴코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장기기증 서약과 생명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강치영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이 건강한 시민이 말기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인류애의 실천이자 보편적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인에게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235회 헌혈을 기록한 이태조 목사와 부부 기증자인 정덕수 오차순 선교사가 참석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22세의 나이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9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고 김채연 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개종금지법 강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14년 동안 네팔 선교를 이끌어온 선교사 부부가 국내 이주민을 겨냥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차기현 우명주 선교사 부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금촌역 인근에 네팔 이주민을 위한 선교센터 히말라야 호프 미션을 개소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팔 정부의 개종금지법과 교단 전수조사 등으로 현지 사역이 제한되자 차 선교사 부부는 국내 체류 중인 10만여 명의 네팔 이주민 사역으로 영역을 넓혀 파주센터는 우명주 선교사가 전담하고 차기현 선교사는 네팔 현지를 오가는 이중 거점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고 악성 종양의심 진단으로 우울증까지 앓다 센터를 통해 신앙을 얻은 네팔 청년 프라틱 랄 보하라 씨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임금 체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법률, 의료 동행을 우선 추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 네팔 현지 사역자로 돌려보내는 역파송 사역을 계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무료 해외여행과 고액 대가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유도하는 국제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 크리스천과 단기 선교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0: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호의를 베푼 뒤 마약이 숨겨진 가방을 제3국으로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외 비전트립이나 봉사활동에 나선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만난 타인의 금전적 호의나 무료 수화물 운반 요청에 응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을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어 잘 모르는 타인의 물건 전달 부탁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외딴 섬의 지리적 한계와 목회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초월한 섬마을 교회들의 연합 사역과 육지교회의 재능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7년 설립돼 70년 가깝게 섬을 지켜온 전남 완도군 소안 동부교회 장민영 목사는 어제 교계 인터뷰를 통해 소안도 본섬과 구도 내 예장 통합과 예장 백석 소속 10개 교회가 교단 경계를 넘어 사택과 지붕 보수, 주일학교 재개, 섬지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 평촌 드림교회 선교팀이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소안도 내 5개 교회와 마을 일대에서 미술 전공자 벽화 그리기와 의료 미용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2,500여 명이 거주하는 소안도 주민들은 전복과 김등 지역 특산물로 선교팀을 환송하고 주일 예배에 직접 참석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섬교회의 연합과 육지교회의 섬김이 계속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5도, 평양 31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서영이었습니다.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2 다들 보셨는지요? 영화 아바타2에는 우리나라의 황정록 시니어 아티스트가 작업을 함께했는데요. 황 아티스트는 작품 속의 주인공 제이크 설리, 키리, 토노아리의 얼굴 작업을 전담해서 작품의 질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황정록 씨는 아바타2 제작 환경이 훌륭해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바타2 물의 길은 영상미가 현실보다 100%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2는 상상 속의 세상, 판타지 세계인 판도라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과 창조물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영화 속 세상이 현실보다 더 아름답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눈으로 감사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없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 곧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현재와 그 다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상황,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모든 상황의 결론, 곧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그들이 집요하게 쫓아오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계시기에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 상황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참 끔찍하지요. 청천벽력과도 같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우리 민족에게는 수십 년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분들, 이분들의 가족 얘기들 뿐만 아니라 또 억류자분들도 벌써 10년이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사라도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같은 마음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지금도 이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함께한 그런 마음도 좋고요. 문자로 어플로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첫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나무엘의 음성으로 오늘 OAP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눈물 지으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는 납북자, 억류자, 또 국군포로, 이산가족, 가족분들이 계세요. 생사조차 알수 없고 오늘도 북한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거나 납북됐거나 또 포로로 잡혀 있고 또 헤어진 이 가족들,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성에서,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하시면서 1박 2일 아들 면회 갔다 와서 출석 체크해 주신 2261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7243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북 괴산에서 방송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북녘 땅에 널리 전파돼서 많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입니다 하고 8291님이 출석 체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저 밑에 제주에서부터 서귀포에서부터 우리 백령도 뭐 울릉도 또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곳곳에서 듣고 계시다면 오늘 출석 체크 함께 하실 때 귀한 마음, 기도한 줄,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자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키나 찬양단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함께 할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서머 스페셜 기간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도 더 크게 가져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시사 상식 퀴즈 매일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몰랐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알게 됐으면 그것을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연결하시고 더 크게 품어보시고 또 기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문제 여러분 함께 풀어보실 텐데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남길 때 여러분 지역도 꼭 적어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꼭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첫 번째 상식 퀴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인도적 문제 해결이 참 시급합니다. 그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협조하지 않고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억류자 문제가 정말 시급하거든요. 이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체포돼서 비법 국경 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현재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일까요? 대부분 선교활동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이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 체포돼서 북한이 이런 죄명을 줬습니다. 비법 국경 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 교화형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3명이다. 3명. 2번은 7명이다. 7명. 3번은 15명이다. 자, 3명일까요? 7명일까요? 15명일까요? 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억류자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몇 명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은 15명인데요.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10년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억류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또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억류자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 2, 3년 전에 제작을 해서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오늘 보기 중에서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선교 활동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북한에 납치,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이렇게 억류돼 있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돼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 15명. 힌트를 드리기에는 사실은 어떤 재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보통 세상에서는 행운의 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만큼입니다. 이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아, 이 정도가 억류되어 있구나. 어떤 분일지는 제가 정답 발표하면서 성함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고 맞춰주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참여하셔야 됩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여지는 찬양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국민,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북한 가까운 중국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납치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생사조차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여러분 맞춰주세요.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7명.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적을 갖춘 분들이 총몇 명일까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2번 7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분은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또네 분은 북한 출신,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또 북한을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을 또 돕기 위해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억류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향민, 탈북민 출신 네 분까지 해서 총 일곱 분이세요. 이분들의 성함을 좀 알려드리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이세 분은 탈북민이시고요. 신혼 미상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총 7명으로 올해 3월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원래 6분으로 공식 발표가 되다가 올해 3월에 이제 한 분을 더 정부에서 인정을 하면서 7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분들이 억류된 시점이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희가 직접 이 김정구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직접 만나 뵈서 인터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곳에 억류되어 계신데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또 언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이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고연철, 김원옥, 함진우, 신원미상 한 분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복음을 전하다 억류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157님도 문자 주셨고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5884님 문자 주셨는데 울산입니다. 그분들 귀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시면서 9016님도 어플로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서울 강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억류된 모든 분들이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북한을 위해 기도했지만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니 오늘 새삼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하시면서 5012님도 문자 주셨고 충북입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700님도 남겨주셨어요. 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참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아직도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새송이의 이 꽃을 상징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기억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각각 상징하는 이 새송이의 꽃. 잠시 후에 정답을 발표해드릴 텐데 어떤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을까요? 힌트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장미, 장미. 2번 안개꽃,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각각 상징하듯 새송이의 이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 어떤 꽃을 상징으로 해서 이 새송이의 꽃으로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장미, 2번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역시 정답은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자 이 꽃의 모양을 새송이를 만들어서 상징으로 해놓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인데요. 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꽃으로 만든 이 상징. 어떤 꽃인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입니다. 정답 보내실 시간 2분 제가 더 드릴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창,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그러니까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는 새송이로 이루어진 이 꽃. 꽃을 새송이를 놨어요. 일부러. 잊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상징입니다. 배지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3번 물망초입니다. 세송의 물망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사자와 또 가족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예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많이 보였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하셨거든요. 이 파란색 꽃에 중간에 이제 꽃술이 황금색이고요. 보면 새송이가 각각 납북자, 또 억류자, 국군포로 이 문제가 꼭 해결하겠다,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예, 발견하시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정답 3번 물망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망초죠 하시면서 9397님 남겨주셨고 우리 3874 성도님 꽃말을 듣고 알았어요 하시면서 바로 맞춰주셨네요. 저 억류대에 계신 목자님 선교사님 또 탈북민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기도합니다. 5756 성도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5884 성도님 통일 배우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네요 하셨는데요. 배움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까지 이어주어 주십시오. 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16님 어플로 남겨주셨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2682 성도님 덕분에 꽃말을 알게 됐네요. 8714님은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고마운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또 나누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같이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34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참 너무나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겠습니다. 1372 성도님 감사합니다. 늘 청취하고 있어요. 6189님 물망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문자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조선소입니다. 아유 억수로 삼네 예 하시면서 7024님 문자 주셨는데 더위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건강 우선입니다. 예 해치지 않게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려요. 개별 연락 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OFP데이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끝찬양입니다. 우리 3557 성도님을 비롯해서 오늘 세 분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동성애를 그만두고자 상담을 요청해오는 젊은 분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도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그 청년을 위로하며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오실 것을 권했고 그는 성실하게 강의장에 찾아와서 듣고 상담까지 하여 동성애를 관두기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그의 스토리가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 대서 특필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해당 기사에서 동성애 폐해를 통계로 알리는 강의를 좀 더 일찍 들었다면 동성애 세계에서 진작에 빠져나오고 에이즈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다짐했음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내린 형제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0: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1: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0: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김송희 권사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조그만 카페를 하면서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기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성희 권사님은 만학도의 경험도 있습니다.
1: 아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실은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엄마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고2 때쯤에 아 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피아노는 어릴 때 조금 치고는 계속 못 쳤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집의 경제를 생각할 때에 그래가지고 피아노에 대한 되게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고 개척교회에 이제 있을 때는 제가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대구에 왔어도 제가 수요 예배하고 반주를 또 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 그 피아노 가르치던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편입하는 게 어떻겠나 그를 얘기해가지고 그냥 배우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자꾸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서 그래서 대신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0: 자식벌 되는 학생들과 함께 김 고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1: 그때 제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중간고사 기말 때는 거짓말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12시 넘기까지. 왜냐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음악사 이런 건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엄마 보고 뭐 감동됐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엄마다. 그때 그랬었어요. 그 대신대 가서 또 가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그 학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전심 사주고 이러면서 또 되게 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엄마잖아요 완전히. 정말 그 학부 공부는 너무 재밌었어요. 졸업여행도 가고 제가 요즘대로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그때 애들이 그 저보고 이제 그 권사님 안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언니하고 누나라 그러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도 만나면 언니 그래요.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0: 이런 경험 때문인지 김송희 권사님의 교회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남다릅니다.
1: 그때 동신교회와 청년대학부에 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대가 참 풍족하잖아요. 저희 자랄 때보다는 풍족한데도 이 청년들이 참 이런 희망을 못 얻고 갈급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애들이 주눅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청년 그 예배 가면 제가 꼭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 허기행을 통해갖고 애들이 되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좀 제가 대신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안으면서 뭐 참 마음이 좋고 청년들한테 되게 무언으로 많은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무언중에 참 청년들한테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그때도 뭐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저는.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대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권성수 목사님과 대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김송희 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를 위해 운영위원으로 곧바로 섬깁니다.
1: 극동방송 개국을 제가 되게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 운영위원 얘기도 듣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아무도 어떻게 장로님이 물론 얘기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정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운영위원을 하게 됐는데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복음으로 방송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조금의 헌신으로 물질로서 땅끝까지 이런 그 방송이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순수히 복음 방송이니까요.
0: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매달 극동방송을 위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0: 연이 맛있는 요리로 수빈이를 즐겁게 해주는 둘째 사위 쌤이. 잘생긴 두 남자가 나의 사위가 되었네. 하나님 안에서 만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처음 마음 그대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길 바래. 은지야, 수빈아, 화준아, 너네는 엄마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그래서 엄마는 무척 행복하단다.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너희 둘을 낳은 거야. 더 잘한 일은 우리 아들 화준이도 낳은 것이고. 사랑하는 우연이, 은지, 쌤, 수빈이, 화준이, 또 너무 사랑스러운 손자 시우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빛과 소금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주신 용돈은 장모를 춤추게 한단다. 사랑해.
1: 사랑합니다. 권사님의 축복의 음성편지였습니다. 김송희 권사님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드림에 하늘 철학이 있습니다.
0: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잖아요. 뭐 91년도 이때니까 정수기가 아마 처음 났는지, 하여간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정수기가 필요한데, 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속으로. 하나님, 저 정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헌신하자고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이랬더니 막, 정말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수기를 하자고. 그런 기억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사소한 것들을 참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아, 되돌아보면 참 부어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하면서 하는 마음은,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했는 그 고백인지,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있던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저는 참 저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그 마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예, 기쁘죠.
1: 복소리, 오늘은 김송희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무슨 기쁨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 교회 간 건 아닙니다. 이맘때 여름 되면 시골에서 성경학교 열립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저도 성경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불렀어요. 그때 뭐 믿음 있어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 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을 때인데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말 위에 앉아 있으면 그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멍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오늘 학교를 가야 되지? 질문은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언제 사라졌는가 하면 아마 중학생 무렵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건 나의 생명이구나. 그런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그 공허했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 공허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멘.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가요라는 형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가요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가요가 진리를 행한다 하니 내가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된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뭔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풀리지 않아. 해답을 모르겠어. 목욕탕에 갔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 목욕탕에 알몸으로 쑥 들어가니 물이 넘칩니다.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벌거벗은 몸으로 뭐라고 외쳤답니까? 유레카! 나는 찾았다!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그 해답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제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소름 끼치는 기쁨이다. 무슨 기쁨?

소름 끼치는 기쁨. 왜 소름 끼치는 기쁨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 갈 텐데.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감동해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노력하지 마세요. 믿어져야 돼요.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리 엄마 아빠구나 저절로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저절로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씨 아시죠? 그분이 지금은 믿음이 좋습니다만 본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말합니다. 자기는 의심이 많았대. 하나님 믿을 수 없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었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영표 씨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인지 방인지 테이블 위에 컵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 이랬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컵을 왼쪽으로 밀든지 오른쪽으로 밀든지 컵을 공중부양시키든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앞에 살짝 나타나셔서 영표야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대. 세 번째, 아니면 내 마음을 믿도록 바꿔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컵이 좌로 우로 공중부양하지도 않더래.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더래. 근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삽니다. 죄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명이 10년 단축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는 내가 돗닦고 수양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돌멩이로 나를 문지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세상에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않아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밑에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아내 밧세바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어느 날 날씨가 더우니까 밧세바가 마당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왕궁에서, 높은 왕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남의 아내

폭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인을 범합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소식을 전합니다. 폐하, 내가 당신의 아기를 가졌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행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올립니다. 장군, 집에 가서 며칠 쉬다 가시오. 덤탱이 씌우려고 했어. 근데 장군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선봉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은닉죄를 지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됐다 생각했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부터 다윗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밤잠을 설쳐가며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이 다 눈물 바다가 되도록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안 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아마 추측해 보면 알몸으로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에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저런 여자는 죽여라. 예수님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합니다. 선생,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다 말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 여자보다 더 죄가 작은 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손에 손에 돌멩이를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요?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그 뜻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난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짜 장병륜 집사님 간증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장병륜 집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술과 노름에 여자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 손기술이 좋은지 하룻밤에 몇억을 따기도 하고 수표를 포함해서 10억 이상 딴 적도 있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내가 도망갔겠죠. 어린 딸은 키우지도 못하고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장병륜 집사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얼마나 지난날의 삶이 부끄럽고 괴로운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을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린 딸은 해외 입양을 보내고 노름에 빠져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어느 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아들아, 괜찮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누려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 말을 못하겠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란 말입니까? 기뻐서 유레카 나는 찾았다 춤춘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보는 안목과 설교하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주석책에도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짜집게 하거나 다운 인용한 적, 도적질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말씀인데 때로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저 혼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싫어요. 나 혼자 알고 싶어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뭐 여름에 뭐 삼복을 지내면서 뭐 삼계탕 먹은 기쁨 정도가 아니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매일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일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요셉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하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내 종아 그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요. 한 번만. 난 차인표 씨가 하나님 음성 들었던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었는데 인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그 차인표 씨에게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제 목사님 나 고민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저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자기는 그 목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죽을 것 같대. 토요일이 지옥이래. 왜 그럴까 추측해봐요. 설교 준비는 안 되지. 내일 주일인데 설교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막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비법 하나를 알려드렸어요. 목사님, 설교를 금요일, 토요일 날 끝내시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일 날 예배 마치면 그날 저녁에 다음 주 설교를 틀을 딱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한 주가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그리고 틀을 딱 잡아놓으면은 그저 일주일 지나면서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살을 붙이고 덧붙이면 설교가 아주 쉽게 완성됩니다. 아 그게 됩니까? 일주일 전에 됩니까? 아 되고 말고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저는 주일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오늘 설교 준비했죠? 다음 주 8월 2일 설교, 그 다음 주 8월 9일 설교까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세 편을 주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그 기쁨은 설교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응답받았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응답받는 게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하셨다. 이것은 내가 응답받은 간증입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기쁨, 하늘의 기쁨,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한 기쁨,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왜 전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 좀처럼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목사가 천국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목숨 걸고 설교할 것입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책 읽어주는 사람은 가짜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애타는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갈 텀 가고 말래만 마시오. 가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아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면 내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옥 들어가면 몇 년 뒤에 나와요? 지옥 들어가면 특별 사면이 있습니까? 한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거긴 사면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 보면 애타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백도일까 천도일까 만도일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기쁨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먹을 만큼 먹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가 된 줄 알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뭔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재미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먹 한번 주세요. 나를 한방 칠 생각으로 주먹 한번 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다른 기쁨 찾지 말고 예수님 믿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기쁨,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기쁨.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후 3시 됐습니다. 극동방송 오후 3시 바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깨라 극동방송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귀한 그 한 영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 곧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보물 퀴즈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요. 샵 1069번 이쪽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문자 정답을, 퀴즈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이 정답을 맞추시면요, 정답 문자 보내실 때 나는 무교다, 나는 방학이다 이렇게 같이 써서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주셔야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찾고 다닙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 숨었을까 이러면서.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퀴즈를 외쳐주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이 화통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기가 막힌 또 대본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꽁트를 지금부터 실시할 텐데, 아, 목사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될까요?
1: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예. 짧은 거 50원, 긴 거는 100원이 대단합니다.
1: 아, 좀 투자 좀 하셔야 그냥 50원.
0: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 됩니다.
1: 아, 이 정도는요.
0: 아, 근데 이 정도 투자하기 어렵다.
1: 50원 안 주셔서 길거리도 안 주셔요.
0: 그러니까 이 정도 근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예. 어플은 공짜.
1: 어플 있어요.
0: 공짜. 그거는 공짜.
1: 무료, 무료.
0: 예, 예. 무료입니다. 예. 무료. 자, 극동 방송 우리 어플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 들려지더라.
0: 예? 외국에서도 들립니다.
1: 외국에서 들려.
0: 와이파이 되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지. 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우아하고 톡톡 튀어나서
2: 저를 말씀하시나요?
0: 그러니까, 성우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할게요.
0: 집사님은 성우나 마찬가지예요.
1: 아, 성우 성우
0: 연기자.
1: 아, 연기자. 예. 예.
0: 보물 퀴즈 기대하면서 참여한다고.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 꽁트.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1: 예.
0: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 꽁트예요. 모세 꽁트. 예. 모세의 주인공은 오늘 고현 집사님이 맞고요.
1: 예.
0: 와, 모세가 오늘 상담을 받네요.
1: 예.
0: 상담사는 우리 목사님께서.
1: 예.
0: 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저는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1: 어, 괜찮아.
0: 역할이 그렇다고. 아, 아이, 감히 제가 어떻게 예. 하나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상담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꽁트 끝까지 듣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1: 예.
0: 거기다가 이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항상 말씀드리지만 웃고 감동받다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1: 예,
0: 이거 퀴즈 내려고 꽁트 하는 거예요. 퀴즈 내려고. 끝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호미
1: 퀴즈.
0: 자, 축제입니다. 축제. 보물 퀴즈 축제.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을 찾고요.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탁 튀어드리는 새끼라 마음치유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내전자분은 광해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계신 80세 모세 씨입니다. 요즘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1: 선생님, 저 사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최근에 제 삶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0: 어떤 기회길래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나요?
1: 아니 글쎄, 호랩산에서 양을 치는데 저기 딸기나무에 불이 화르르 붙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하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2: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1: 소름, 아니 신발까지 벗으라니요.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 오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0: 아, 심리학에서는 그걸 거대 목표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모세 씨, 정확히 어떤 점이 제일 두려우신 건가요?
1: 저 아시잖아요. 저 오랜 야생

0: 생활 때문에 언어 기능이 저하됐다니까요. 파라오 앞에 섰다가 제가
1: 파라오 왕님 저기 백성 좀 내주세요
0: 하고 버벅거리면 다들 웃을 거 아니에요? 전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절대 못해요. 차라리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세요.
2: 모세 씨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까 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가면 증후군을 겪고 계시네요. 이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3: 모세야, 모세야, 너의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해서 너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마.
0: 하나님, 제 불안도가 여전히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정 그렇다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형 아론 아시죠? 그 형은 웅변학원 출신이라 입만 열면 유재석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세트로 아론 형도 제 동반자로 붙여주시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겠습니다.
2: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주변의 안전 지원군을 요청하는 게 아주 좋은 대처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 플러스 원 협상 수락하셨나요?
0: 네.
3: 허허, 그래,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테니 제발 좀 가라. 모세야, 내가 완벽한 사람 찾았으면 너를 안 불렀다. 스펙은 없어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 일하는 거란다. 아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붙여주마. 모세야.
4: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모세 씨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불을 붙였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자,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이거 대본에 나왔는데.
3: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어. 예, 예. 잘 듣다 보면 정답이 중간에 나온다니까요.
2: 이거 이미 가르쳐 줬는데.
3: 네. 예. 자,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우리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예.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2: 예.
3: 첫 번째 주관식이니까. 네. 근데 다들
4: 엄청 보내셨네요.
3: 좀 아실
4: 네.
2: 이미 다 보내셨어요.
4: 오, 예.
2: 와.
3: 자, 나무입니다. 나무.
2: 예.
3: 나무. 신해산 땡입니다.
2: 예, 신해산 땡땡땡. 아름도 땡.
3: 땡이에요. 땡.
2: 아, 모세도 땡.
3: 땡땡땡.
2: 예, 예, 예, 예.
3: 자, 우리 우리 모세.
2: 예.
3: 모세 고현 집사님이었고.
2: 와.
3: 상담가 오늘 목소리 좀 멋지신데?
2: 아, 제가 상담도 해요. 또 이렇게.
3: 그러니까.
2: 예.
3: 자,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 정답 옆에다가
2: 예.
4: 네.
3: 나 지금 방학이다.
2: 예.
3: 목교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 꼭 좀 써주십시오.
2: 한 줄로 쭉 그냥 써주세요.
3: 한 문자로
2: 예.
3: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2: 예.
3: 이 무더위에 좋은 선물
4: 우와.
3: 땀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식들도 있고요.
2: 예. 예. 시원해 아주 시원해.
3: 영양가 높은
2: 막 것도 영양가도 있고 높아 막.
3: 예. 자,
2: 확확 자라기
3: 탁탁 먹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시라고
2: 탁탁 튀어 그냥
3: 자 그분들
2: 예.
3: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옆에다가 꼭 좀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2: 예, 예.
3: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2: 기회들입니다.
3: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2: 예.
3: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꽁트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더운 날씨 싹 날아간대요. 연기 너무 좋다고. 이런 것만 보여 우리 이런 것만 보여.
4: 이런 최선을 것만. 다할게요. 그러니까,
3: 네. 너무 재밌다고. 자 너무 재밌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듣고 와야 되는데
2: 예.
3: 모세야 가라 가라 했잖아요.
2: 예, 가라 가라 가라
3: 가라 가라라는 찬양 여러분 함께하면서
4: 네.
3: 자 잠시 뒤에 올게요.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0: 가라 가라.
1: 너무 좋네요. 네,
2: 미션 네. 원정대 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방 방금 방학생을 찾았어요.
3: 예.
2: 방학생을 찾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정답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3: 예.
2: 아직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받을 분은 일단은 발표합니다.
3: 예.
2: 선물 아주 빠르게 주신 이드로 땡입니다. 오늘
3: 이드로 땡.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 아니에요.
2: 이드로 땡.
3: 아름도 아니에요. 아름도 아니에요.
2: 네. 아름도 땡이고. 아,
3: 신발도 아니고.
2: 그러니까 보니까 예. 신발이 나왔어요. 예. 자, 호랩산도
3: 뱀도 아니고.
2: 땡입니다.
3: 예.
2: 호랩산입니다.
3: 예.
2: 자, 아주 빠르게 보내신 5223번님.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3번님.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있지? 예. 523번님이 아까 있었는데
3: 예.
2: 아주 빠르게 보낸 분이에요.
3: 예.
2: 그 다음에 9676.
3: 9676 축하합니다.
2: 아, 여기 있습니다. 9676.
3: 예. 예.
2: 9676 아주 빠르게 예. 보내셨습니다.
3: 예.
2: 그 다음에 0622번님. 0622번님도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3: 예.
2: 통일전망대를 지금 향하고 있대요.
3: 와, 휴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2: 휴가 기간이라 예. 그러면서도 새끼라를 듣고
1: 대단하시네요.
2: 있고
1: 예.
2: 언제나 새끼라 화이팅 하면서
3: 예.
2: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3: 예. 공격이
2: 자
3: 이번님.
2: 저쪽 예. 뒤로 가가지고
3: 예.
2: 아 뒤로 가기 전에 와 3239번님
3: 예
1: 3239번님
2: 사랑부 네. 연경입니다.
3: 예, 예.
2: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서.
3: 네. 그런가요?
2: 맞죠?
1: 네.
2: 우리 현 선생님 화이팅 했어요. 현 선생님. 현 선생님이 누구야? 현 선생님이 누구야, 이게? 이게 누구야? 고현 선생님이
1: 계신 거.
2: 선생님 팬이구나. 선생님 팬, 선생님 팬이구나. 그래요. 3239번님.
3: 정답,
1: 정답 너무 맞추셨네. 잘 맞췄어요.
2: 정답도 맞췄어요. 네. 우리 지금 네. 사랑부 아이가 보낸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2: 아이 맞나요? 아이 맞나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자, 맞습니다.
2: 뭐 알다시피 네. 사심 있는 선정.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려야지. 저쪽 뒤로 가가지고
3: 예.
1: 네.
2: 200번을 좀 넘어서 6004번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자, 오늘 우리 꽁트가
3: 예.
2: 모세가 심리 상담가한테
3: 예.
2: 상담 받는 거였잖아요.
3: 예. 예.
2: 목사님께서 오늘 좀 목소리를 좀 딱 깔고 분위기 있게 상담가로 변신을
3: 제
2: 하셨고.
3: 아, 제 무기가 좀 나갔어요.
2: 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모세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3: 예.
2: 하나님도 살짝 나오고
3: 예.
2: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3: 예.
2: 불은 붙었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
3: 예.
2: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3: 예, 맞아.
2: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3: 나와요.
2: 나오고 예. 아직 저는 못 봤지만 목사님 가서 보셨나요?
3: 봤어요. 딸기나 봤어.

0: 봤구나. 봤어. 그게 보기로 보기가 이제 1번이야. 1번.
1: 1번.
0: 1번. 자, 보기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2: 예, 예.
0: 1번이 1번, 금방 그거야.
2: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0: 지금 떨고 있구나.
2: 예, 떨고 있어. 자, 아, 야, 뭐 떨었어.
1: 보기 2번. 떨었어요,
2: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 나무.
0: 그렇습니다.
2: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라 자빠져 나무.
0: 네.
2: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자, 1번 떨기나무, 2번 몽둥이나무, 3번 놀라 자빠져나무, 4번 뽕나무.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성경에 나온 네, 나무고. 아,
2: 벌써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0: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나무입니까?
2: 예, 현존한다고 현존함, 예. 보여주는 나무니까.
0: 그럽니까? 뭐. 예, 예. 예. 현존하는 나무. 예. 자, 예. 재밌죠? 목사님 지금 떨고 있네요.
2: 아, 떨었어.
0: 오늘 떨고 계십니다.
1: 자, 우리 셋 다 모두 떤 것 예. 같은데요.
0: 자, 방학생과 무교생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1: 네.
0: 이래도 정답을 안 보내시면 안 돼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방학생, 무교생, 교회를 예. 내가 쉬고 있다.
2: 예.
0: 학교 방학 말고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예. 하시는 분들
2: 예.
0: 정답 맞춰주시면서 정답 옆에다가 저는 방학생입니다. 아니면 뭐 방학,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2: 예.
0: 이렇게 무슨 나무 옆에 이제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예.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2: 예.
0: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은 전화 연결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2: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하기 전에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2: 예.
0: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나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2: 예.
0: 여러분 정답을 꼭 보내주십시오.
2: 예.
0: 가라 모세 또 이런 곡 또 있습니다.
1: 예,
0: 듣고 오겠습니다.
2: 예.
0: 그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0: 함석헌 가라 모세. 자, 이렇게 오늘 꽁트가 예.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예. 모세한테 가!
1: 가!
0: 하며! 가. 예.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장소가 바로 예. 장소가 있었던 그 나무
1: 이름.
0: 장소에서 그 나무 예. 이름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막 들으시는 분들.
1: 예.
0: 보기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목사님.
1: 예. 1번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나무.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란 놀라 자빠져 나무.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몽둥이나무, 놀라 자빠져 나무, 뽕나무 중에서 정답 샵 1069 오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시면 되고 그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1: 선물을
0: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무교 방학생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 예. 네.
1: 전화 통화하면 예, 고를 수 있는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물 좋은 거 고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냐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그럼 이제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떨기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오늘 좀 쉬웠을 수도 있고
1: 정답자 예,
0: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정답도 알려주셨고
1: 예.
0: 아주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보기 1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학생 무교생들을 네. 우리가 받는 거니까
2: 만날 예. 수 있다면 연결만 된다면
0: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떨기나무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와, 세 분 모두 성우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꽁트 듣다 보니 더위가 확 물러간다.
2: 근데 이 사연도 있네요. 네. 그 셀프 세차장에서 알바생인데요.
0: 네네.
2: 방송을 크게 틀고 신나게 일합니다. 와. 고객님들이 무슨 방송이냐고 좋다고 계속 물어봐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0: 와,
2: 대단하네요. 네.
0: 셀프 세차장에서 네. 새끼라가 나온다. 오,
2: 와.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0: 그러니까 뭐가 막 가라 가라 막 이러고 막
2: 네.
0: 이게 무슨 방송인가. 와, 이 알바생 대단합니다.
1: 아, 이 선물 드려야지 않아요 이거?
0: 선물 드려야죠.
1: 예.
0: 우리
1: 8738님.
0: 8738번님.
1: 예, 예. 아유.
0: 근데 뭐 복학이라고 했지만은 교회 복학은 아니겠죠?
1: 아, 이거 교회 복학은 아니고 아마 네,
0: 그것도 아마
1: 알려주세요.
0: 네, 교회 잘 다니시는 알바생 맞죠?
1: 네, 충성하는 것 보니까 뭐 네. 군인 전역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예.
0: 예, 작년 11월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에서 내려와서 떨기나무를 봤대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0: 예,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방학생들이 있거든요.
1: 예.
0: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요. 자, 어떤 방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지
1: 예
0: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 3071번님 3071번님 정답 맞추셨 떨기나무 맞추셨어요.
0: 이분은 예. 이제 어플로 들으시다가 어플로 예. 보내신 분인데 더위를 이기고 교회로 갈 수 있기를. 혹시 더워서 방학인가?
1: 아, 그런가요?
2: 여름방학?
1: 그럼 떨고 자, 있어야 되는데
0: 3071번님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새끼라 김인수피입니다.
3: 네. 네,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아니, 운전 아니시죠?
3: 네. 네, 괜찮습니다.
0: 많이 덥죠?
3: 네.
0: 어떻게 지금 어디서 더위를 지금 맞고 계세요?
3: 네.
0: 어디서?
3: 집에서요.
0: 집에서?
1: 지역,
0: 어느 지역, 그러면?
3: 아, 여기... 고양시 쪽이에요.
0: 고양시에서.
3: 경기도 고양시.
0: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습니까? 선풍기 틀고 있습니까?
3: 두 개 다
0: 틀고 있군요.
3: 네.
0: 집이 많이 덥구나.
3: 네.
0: 자,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교회를 갈 수 있기를. 어떻게 더위 때문에 방학입니까?
3: 아, 네. 더위 플러스 예. 그 약간의 침체된 예. 신앙.
0: 침체된 신앙. 그렇군요.
3: 네네.
0: 몇 년
3: 네.
0: 방학이세요, 지금?
3: 아, 약간 한쪽 발은 교회고 한쪽 발은
0: 한쪽 발은 저기 침체에
3: 네,
0: 늪
3: 있는 거.
0: 네.
3: 네.
1: 아, 그렇죠. 한쪽 발은 예배당이고 한쪽 발은 교회고.
0: 아, 그래.
3: 네,
0: 아, 좋네요.
3: 네, 네.
0: 그래서 뭐 이게 뭐 몇 년 정도는 아닌가 봐요? 네?
3: 몇 년

0: 조금 시간이 있었었는데, 예. 네, 네. 그래도 그 줄은 하나님이 묵묵히 하셨던 것 같아요.
1: 끈은. 그러니까 한 발은 지금 놓고 있는 이렇게 애매한 방학생.
2: 한 발은 교회당.
1: 예. 네, 애매한 네, 방학생이군요.
0: 네, 네.
1: 아무튼 근데 애매한 걸 별로 이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2: 그렇지. 네.
1: 화끈하게 두 발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자, 저희가 네.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네.
1: 알죠? 어.
0: 아,
1: 자,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뭐가 있었죠, 선물?
1: 아, 자, 불러볼게요.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나요, 이 방송?
0: 시간이 지금 한 10분?
1: 아니, 언제부터?
2: 언제부터? 극동방송 네, 언제부터?
1: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냐고.
0: 아, 극동방송은 계속 들었었어요.
1: 자, 계속 언제부터인지 아 넘어가. 넘어가요.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하르 견과,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0: 네, 주얼리요.
1: 주얼리. 아니, 주얼리 원래 알고 있었죠.
0: 알겠습니다.
1: 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예. 네? 자, 주얼리 하고요. 네. 자 이제 네. 두 발 다 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예?
0: 네. 네.
1: 예,
0: 네?
1: 알겠죠? 자 우리 목사님과 네, 함께 아멘입니다. 결단의 네. 기도 지금 한번 드리시면서 결단하시고 원래 단.
0: 예? 우울증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데
1: 네, 네.
0: 네, 그 기도도 같이
1: 아 우울증도 지금 겪고 계시고
2: 누가? 네. 누가?
0: 김리엘입니다.
1: 아 본인이?
0: 네네.
1: 아 본인이 그렇다고요?
0: 네.
1: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죠.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자 오늘 감사합니다. 용기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자 이렇게 결단에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죠.
0: 네네.
1: 이번 주에 이제 꼭 교회 이번 주부터 이제 꾸준히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3071번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예.
1: 자, 이번에
2: 0133번. 예. 0133. 방학이시고 떨기나무 맞추셨고
1: 그렇습니다.
2: 문자도 주시고
1: 아주 딱 정답처럼
2: 예.
3: 네.
1: 떨기나무 옆에 딱 방학 정확하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4: 여보세요?
1: 운전 중이시죠?
4: 아 예 예.
1: 예. 잠깐 정차 가능할까요?
4: 예 잠시만요.
1: 예예 예.
2: 예.
1: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2: 예. 네, 깜빡이 켰습니다.
1: 그냥 여보세요 하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운전하는지, 예, 운전하시는지,
2: 아,
1: 집이신지, 일터인지. 예. 자, 우리 0133번님 운전하고 계셔서 제가 잠깐 기다렸다가 정차하면 자 어떤 분이신지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

0: 여기서 지금 운전하고 계셨어요?
1: 충남 공주예요.
0: 공주.
2: 공주.
1: 예예. 예.
0: 자, 공주.
2: 예.
0: 몇 년 방학이십니까?
1: 방학이라기보다는 한 달 보름?
0: 한 달 보름.
1: 예.
0: 어떻게 더워서요? 아니면은 뭐?
1: 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부 관계 그 부분들로 인해서.
0: 네네.
1: 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0: 아, 네. 그렇구나.
1: 근데 한 달 보름이지만,
0: 네네.
1: 아, 10년 이상의 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긴 기간처럼 느껴지는 네. 아픔으로. 자,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0133번님은 방송 끝나고 우리 목사님, 네. 오늘 목사님이 심리 상담가로 오늘 꽁트를 하셨거든요.
1: 네. 네.
0: 어, 끝나고도 그렇게 변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오늘 분명히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 중에 연결이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0133번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 이미 계신데
0: 예.
2: 자꾸 우리 얼굴을 자꾸 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계속 이 방송을 매일 듣거든요.
0: 예. 그렇군요.
1: 예. 근데 저도 이렇게 통화가 되네요.
0: 그럼요.
2: 그럼 하나님께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옆에
0: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오늘 예. 딱 0133번님을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드셨고
2: 그렇죠.
0: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2: 예.
0: 저희는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0133번님이 7월 28일 두 번째 통화로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2: 예.
0: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매일매일 들으시니까 선물 아시겠죠? 예.
1: 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거?
1: 주얼리.
0: 주얼리.
2: 주얼리.
0: 자, 오늘 주얼리 잘 되네요.
2: 빨리 나아주 주얼리. 자, 예.
0: 어떻게 주얼리를 지금 선물?
1: 예.
0: 아, 그러면은
2: 그렇죠,
0: 용기
2: 그렇죠.
0: 있게 잘 고르셨고 본인 거나 아니면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거 또 하나 골라 보세요.
2: 와, 오늘 곶간 여네요.
0: 아, 열어야죠. 열어야죠.
2: 아, 곶간 예. 열었어.
0: 자, 하나 더.
1: 곱창 전골.
0: 소곱창.
2: 예, 아유, 그거 드시면서
0: 애청자시구나. 애청자야. 딱 고를 줄 아시는.
2: 아, 아.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네. 하시죠. 기도.
2: 네.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0: 아멘. 아멘. 자, 우리 0133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 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충남 공주에서 네. 운전하시다가 딱 정차하고 귀한 통화를 했는데요.
3: 네.
0: 예, 꼭 힘내시고 꼭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해봐야죠. 빨리. 시간이.
2: 예.
0: 자.
2: 예, 9914번님. 예, 9914번님. 지금 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화 받아주십시오.
0: 자. 9914번님 신호 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신 분이에요.
2: 아, 그러군요.
0: 아까 그래. 공주 그분도 처음 보내셨고
2: 네.
0: 안 보내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0: 가 이분들이 방학이라고 밝혀주시는 분인데,
1: 예.
0: 자, 1번 정답 떨기나무 맞춰주신 9914번님 꼭 받아주셔야 돼요. 신호가 가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1: 한번더한번더예 문자 예, 일반 전화입니다. 이 일반 전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전기가 있어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찾으시는 시간이고 만나길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9914번님.
0: 네, 9914번님 꼭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못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대부분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해 보면요, 아, 그때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예.
0: 안타깝습니다.
1: 받으셔도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후 3시 때는 모르는 전화 다 받으셔야 돼요.
2: 그렇죠.
1: 오후 3시는 그냥.
2: 네.
1: 예.
0: 자, 이분, 아, 이분 맞네요.
2: 네.
0: 이분. 자,
2: 8910님. 네.
0: 8910.
2: 네.
0: 8910.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0: 방학 중 맞으시죠?
3: 네.
0: 교회 방학.
3: 네네.
0: 어디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3: 이사요.
0: 회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3: 네네.
0: 어느 지역에
3: 잠깐
0: 있어요, 회사가?
3: 출장, 대구요.
0: 대구. 아,
3: 네.
0: 출장 가 있어요, 지금?
3: 출장 갔다가 이제 방금
0: 아, 방금 왔어요. 대구에서. 오.
1: 뭐한 조금 시간 되시죠? 뭐 지금
0: 그니까.
1: 막 조용히 조용히 하시는데.
0: 근데 어떻게, 아, 오는 차 안에서 들었군요.
3: 네.
0: 오는 차 안에서 떨기나무 보내면서 방학.
3: 네.
0: 몇년 방학이세요? 몇 년? 교회가 몇 년?
1: 몇년 방학?
0: 혹시 뭐 지금 학교 방학으로 생각하고 보내셨을까요?
3: 아니요.
0: 그건 아니잖아요.
3: 그건데,
0: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몇년 교회를 쉬셨는지.
3: 아,
0: 쉬고 있는지.
3: 2년 됐습니다.
0: 2년 지금
1: 2년.
0: 쉬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교회를 지금 2년. 그렇구나. 혹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지금 2년 쉬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3: 근데 지금 제
0: 통화가
3: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올해는 어려워요?
1: 뭐 몇 분, 한 2분,
0: 네.
1: 2분만
0: 그러니까
1: 시간만 주시죠.
0: 잠깐, 아니면 이렇게 잠깐 저 복도나 홀로 나오면 안 돼요? 예?
1: 조금만,
0: 예. 잠깐 나온,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어가지고, 아시죠? 방송 중에 전화한 거.
3: 네네네.
0: 예.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복도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기 상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1: 네.
0: 예.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1: 그럼요.
2: 그렇죠.
1: 예, 그럼요.
0: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오세요. 예.
1: 예,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0: 그러니까.
1: 하셔야 돼요.
0: 예.
1: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고,
2: 그렇죠.
1: 만져주시는 것이고.
0: 8910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자, 나왔어요?
1: 네.
0: 하, 기가 막힌 생방송입니다.
3: 잠시만요.
0: 기가 막힌. 예.
2: 되게
0: 정직하지
2: 중요한.
0: 못한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3: 아,
0: 예. 자, 나왔습니까?
3: 아, 예.
0: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1: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0: 그러니까 나왔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선물 우리 고르자고요.
1: 그렇죠.
0: 혹시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3: 네?
0: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이 방송?
3: 아니, 네, 근데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0: 예.
3: 네.
0: 그 사람이 알려줘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3: 네네.
0: 아, 그러면 선물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르시겠구나. 선물 때문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원하는 선물을 고르시면 돼요. 소곱창 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와, 좋아할 만한 것 많이 있다. 여기서 어떤 거요?
3: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1: 예, 유산균. 예.
0: 아, 건강 생각하시는. 자, 우리 8910번님, 하나님께서
3: 네.
0: 오늘 선택하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통화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8910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네요.
3: 감사합니다.
1: 아마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이분이.
0: 예, 예, 예.
1: 이 상상도 못하는 시간들 지금 내셔가지고
0: 네.
1: 하나님께 만져주심을 아시는 것 같거든요.
0: 아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극동방송 애청자하고 분명히 891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실 겁니다.

0: 문자 보내라고 했겠죠? 옆에서.
1: 네네, 같이 보내달라.
0: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그분 선물은 뭐 드릴까요?
1: 네?
2: 그분 선물.
0: 그러면 그분 선물, 예?
1: 똑같은 걸로.
2: 예.
0: 예. 예. 혹시 모르니까 또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그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청자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자, 우리 8910번님, 2년 잠깐 텀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부르시네요.
1: 네.
0: 다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면서 오늘 전화 연결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이제요. 예.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0: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짧은 기도문이거든요.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3: 아멘.
0: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910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그 2년 전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네, 출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예.
1: 예.
0: 오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친구가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일터에서 또 화장실 또 이렇게 막 끌어냈는데 그것도 아, 수용해 주셔서
1: 빨리 그거 해야 되거든요.
0: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제 화장실 끝날 때 됐네 이제. 아유,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8910번님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기가 막힌 타이밍.
0: 아, 죄송한데 네. 별걸 다 시키네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다 돼가지고.
2: 아, 이런 참.
0: 사연도 이렇게 막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네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지요. 예, 막 전도 요청도 있고요. 아, 꽃다발 잘 받았다고.
2: 예.
0: 이분은 이제 방학 끝낸 분이거든요.
2: 예, 예.
0: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초등학교 4학년 엄마랑 듣고 있다고.
2: 와.
0: 이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2: 그러니요.
0: 엄마랑 왔다 갔다가
2: 새끼란 말 이 송을 다 외우더라고.
0: 로고송을 좋아하더라고.
2: 다 외워요. 와.
0: 야. 예. 예. 참 남편 발령으로 제주 온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2: 예.
0: 낯선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극동 방송이 있어 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와, 오늘 보니까 무교가 있었네.
2: 예, 무교 있었네.
0: 자, 무교나 방학생들 우리가 전화 네. 못한 분들 있거든요.
2: 예.
1: 네.
0: 끝나고 저희가 다 전화 드리고
2: 예.
0: 선물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네. 예.
0: 오늘 참 또 재밌는 또 꽁트를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 가지고
2: 예.
0: 재밌게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재밌다고.
2: 팬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계속 나와야 되는데.
0: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여러분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 예.
0: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또 전화 드릴 때 또 계속 영혼 구원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했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0: 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쉼을 약속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모든 쉼을 누리고도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쉼을 잃었고 쉼을 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었기에 성공 속에서도 불안하고 고요 속에서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존재를 되찾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일곱째 날의 안식이 곧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됨을 선언합니다. 안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지만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는 쉼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다시 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불안이 끝나는 자리,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광채가 납니다. 얼굴은 타고나지만 인상과 표정은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얼굴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는 소중하고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신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B플랫 마이너 VWV 1067번의 6번 미뉴엣 7번 바디네리를 함께하시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은 플룻과 현악기 바소 콘티뉴를 위한 관현악 모음곡으로 작곡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7번 바디네리는 플룻 연주자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6번 미뉴엣은 프랑스 궁정에서 유래한 우아한 3박자 계통을 미뉴엣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흐의 차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고요. 7번 바디네리는 원래 그 바디네리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익살스러움, 장난스러움이라는 뜻인데요. 기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면서 또 플룻의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의 6번 미뉴엣 7번 바디네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의 6번 미뉴엣과 7번 마디넬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 G 메이저의 2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영국에서 있었던 BBC 프롬스라는 음악 축제 공연에서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해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작품은 라벨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 그 라벨의 유일한 피아노 콘체르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라벨은 미국 순회 공연을 통해서 재즈를 접하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 출신의 재즈 아티스트이자 또그 재즈를 클래식과 접목시켰던 조지 거쉬인과 굉장히 친밀한 교류를 하면서 재즈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에 재즈 특유의 블루스 스케일도 반영하는 등 재즈의 영향을 받아서 이 피아노 콘체르토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우리가 의아하게 구성된 악장이 바로 2악장입니다. 사실 2악장은 거의 한 2분 정도를 어떤 악기도 등장하지 않고 피아노 혼자 알라망드의 그 리듬으로 연주하는 어떻게 보면 피아노의 독백과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벨의 전해져 내려오는 편지에 의하면 라벨은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의 생애 마지막 순간, 그가 고백하는 독백과 같은 느낌의 악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에 그 독백은 플룻이 이어받고 아주 잔잔하면서도 또 서정적으로 오케스트라로 펼쳐져서 연주되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 G 메이저의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오늘 이 작품을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 G 메이저의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두진 작시 이흥렬 작곡 꽃구름 속에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박두진 작시 이흥렬 작곡의 꽃구름 속에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존 루터의 웨딩 칸티클 준비했습니다. 존 루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합창 지휘자이자 또 작곡가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웨딩 칸티클은 결혼 예식을 위해 작곡된 합창곡입니다. 아, 이 작품에는 특별히 클래식 기타와 혼성 합창이 이루어진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또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또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본질, 또 룻의 고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아론의 축복을 이 주된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루터 특유의 아름답고 따뜻한 선율,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를 향한 아름다운 축복이 이 곡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 루터의 웨딩 칸티클, 티모시 브라운이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요나서 첫 시간으로 하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큰 물고기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요나서 하면 큰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 이 물고기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물고기 때문에 우리 그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와 은혜가 또한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요나서 안에는 이 큰 물고기 말고도 우리 민족주의라든지 우리 다문화 선교, 이방에 대한 선교의 이야기, 선지자의 방황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 다른 말로는 명령과 불순종, 그리고 자의식 등 굉장히 다양한 다툼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요나서는 마치 우리 당구 용어로 치자면 쓰리 쿠션과 같습니다. 공을 큐대를 잡고 한 곳으로 땅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공이 한 포인트를 딱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은 그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서 돌아서 정말 맞춰야 될 중요한 것으로 이 공은 나아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요나서 안에는 바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타 민족 열방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요나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오늘서부터 8주에 걸쳐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우리 비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아미떼는 우리 진리란 뜻입니다. 사실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아주 많이 있는 이름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나였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우리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어디로?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의 특이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내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전례가 없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를 사마리아나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으로 가라 하였다면 우리 요나는 기쁨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뜻밖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부름 앞에서 요나가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우리 동쪽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우리 성경탐구 40을 하셨던 분들이나 성경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기 저 먼 중동의 땅들을 그려보십시오. 저기 유프라테스 땅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너머에 니느웨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동쪽 저 끝으로 가라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니느웨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대략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니느웨로 가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우리 아수르의 심장부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우리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 이 성, 그리고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란 성은 우리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 또한 이 성의 크기가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성인이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고고학자들이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을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하고 보니 높이가 30m,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우리 마차가 세 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큰 도로가 있는 이 성읍, 이 성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성은 우리 전쟁을 준비하는 성이었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였고, 니느웨가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나팔을 불며 이 성에서 출발하였고, 전쟁이 마치면 이 군대는 이 아수르 성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성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독 앞으로 갑니다. 총독 본부 앞에 가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악이 하늘에 달하였고 하늘에 계신 신이 이 땅을 그리고 이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를 선포하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총독부 수뇌부들이 가만둘까요? 이 일본을 위협하는 이 존재를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였던 일이죠. 그때 요나는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니느웨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니느웨 악독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은 그 끝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무너졌고 소돔과 고무라는 유황불로 불태워졌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니느웨의 죄악은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일까요? 예,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제국에 쓰였던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왕들은 제국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커다란 돌기둥에다가 빽빽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돌기둥 안에는 우리 사람들을, 포로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사지절단을 어떻게 했는지, 제국의 승리를 어떻게 자축했는지를 적어 놓았었습니다. 먼저 아수르 사람들은 제국의 어떤 그 포로들을 사로잡으면 이 사람들의 두 다리를 잘랐고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나머지 한쪽 팔을 남겨둔 것은 죽어가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너무나 잔인했던 것은 포로들의 혀를 잡아빼고 그리고 포로들이 자기의 동료, 자기의 가족들의 머리를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스스로 행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을까요? 그리고 산 사람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악행, 이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했던 민족,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니느웨였던 것이지요. 때문에 온 도성에서 그리고 이들이 차지했던, 이들이 쓸고 지나갔던 모든 곳에서의 포로들은 하늘을 향한 탄원, 이것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수르 제국의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예후왕 통치 시기, 그 시기에 조공을 요구했죠. AD 842년서부터 15년까지입니다. 또한 요나 생애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포로를 잡아갔던, 형제와 가족과 친족들을 빼앗아갔던 바로 민족이 이 니느웨 아수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도 속에 이스라엘 사람도 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수 제국에 대한 멸망을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토로하며 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 가게 하신 것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요나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함으로 그들이 심판에서부터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아닌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원수에게 우리의 친족을 비참하게 죽인 이 악한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이 요나의 내면에 분노와 슬픔을 일으켰습니다. 요나의 내면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애국적인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요나에게 정말 달갑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성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며 멸망받아 능지 처참당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요나의 감정, 요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선지자직을 내려놓겠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오라, 내가 맞아, 이것을 속으로 거듭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요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알면서, 내가 그처럼 고통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나로 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 한다고, 여기 요나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애국심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이 말씀 속에 우리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몇 번 피했다고 등장합니까? 두 번 피했다고 등장하죠. 얼굴은 친밀함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화통화하다가 누군가와 반가운 마음이 마음에 뭉글뭉글 솟아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얼굴 좀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웠던, 만나고 싶었던 어떤 이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껄끄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과 죄책감에 대해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누군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 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새벽잠이 많아서 우리 종종 회사에 지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식탁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근데 다음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 자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식탁을 보세요. 그래서 식탁으로 갔더니 6시에요, 일어나세요 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는 거실에, 누군가는 방에 있으면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피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제일 끝에 있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서쪽의 제일 끝이었던 이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요나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요나의 생각에는 우리 그 끝 하나님이 없을 만한 곳을 저기 저 다시스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그 끝, 생각의 끝에도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떠오르시죠? 우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을 때 우리 즉각적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행태, 아브라함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치기 직전이었죠. 그때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 철저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밤에 기도합니다. 세 번의 기도 끝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지요. 그와 같은 순종을 결정했던 건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도 모두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뜻, 그 앞에서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도, 지금은 도무지 내 계획과 내 상황과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지요.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말한다면 요나의 불순종은 악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커져버린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내 사역의 현장에서

0: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획, 내 직감 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게 될 때 저도 요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도 요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옳습니다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뱀이 골프공을 4개나 삼킨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공을 새 알로 착각하여서 뱀은 삼키지 말아야 할 공을 삼켰고 대책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뱀은 골프공을 배설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삼키지 말아야 될 걸 삼켰기 때문에 그 끝이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는 꿀꺽 삼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내 계획, 이것을 우리 꿀꺽 삼키게 될 때 이로 말미암은 그 작은 출발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까? 고백하며 기도하며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0

9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유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죄보다 크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사는 삶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은혜를 신뢰하고 주권을 의지하며 사랑 안에 거하고 긍휼을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 첫 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포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앤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0: スペシャル。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엘림디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함께하고요. 백 투 더 바이블 뮤지션의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해 보여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 뜻이 앞서게 하옵소서. 내 욕심보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두려움보다 주의 평강이 크게 하옵소서. 나의 생애가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인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장웅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며나오던 물이 강물을 이룰 때까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처음에 재미있어서 우리가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고 그 이야기가 너무 더디게 흘러서 지루했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보기 시작한 이야기여서 그 결말이 너무나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 중간이 너무 지루하고 더디게 흘러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마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몇 주 동안 드라마를 쉬다가 결말 부분에 나올 때쯤 그때 테레비를 다시 켜거나 동영상 같은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빠르게 건너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결말이 너무 잘 만들어진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은 중간의 이야기가 때로는 더디고 느리더라도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다 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작과 결말이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그 시작에서 결말까지 도달하기가 너무나도 더디고 느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회복된 결말, 살아난 이야기, 채워진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복과 살아남과 채워짐과 부흥까지 가는 그 여정을 바라보는 것은 결말과는 달리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숲으로 가득 차며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결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때까지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나오던 물이 강물을 이루고 죽었던 바다를 살리며 숲과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이룰 때까지의 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발 강가에 머문 지 25년째,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남유다의 모든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모두 무너져 버린 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2절의 마지막은 성전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그 물을 묘사하는데요.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스며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지하수처럼 터져나오듯이 콸콸 솟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지방 밑으로 발밑이나 겨우 적실 듯 또 말 듯한 그런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물이 큰 강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다른 물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의 문지방 밑 제단 곁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물의 의미는 그 양에 있지 않고 그 근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싶은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큰 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열매를 맺으며 죽은 바다를 회복시키시며 어부들이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어서 빨리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목에 무려 세 절을 들여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의 길이를 잽니다. 천척이면은 약 500m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500m인지 혹은 1km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어떤 길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아주 길고 긴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릅니다. 그가 다시 천척, 즉 길고 긴 그 길이를 재고 나니 물이 이번에는 무릎까지 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가게 하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재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쳐야 하는 그런 물이 되었고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천척이 몇 미터의 길이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척이라는 그 긴 거리를 줄을 늘여서 재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고 지루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네 번을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처음 물을 건널 때 발목에 찼고 다시 천척을 재고 물을 건널 때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물이 차올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발목까지 찼던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까지 더디고 느리고 지루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스며나옵니다. 겨우 발 어귀나 적실만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내리고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며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는 발이 닿지 않을 정도까지 차오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더디고 느리고 지루했지만 이 천척을 잴 때마다 이 물은 어김없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느렸을 뿐 멈추지 않았고 더뎠을 뿐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딘 것을 멈춘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던 시간에도 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 깊어짐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네 번의 측량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물음이시겠습니까? 살아난 바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물고기가 뛰노는 장면도,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그 장면도,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이야기가 아직 등장도 하기 전입니다. 그때까지 에스겔이 본 것이라고는 스며나오던 물이 측량하고 건널 때마다 조금씩 깊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더디고 느리고 답답하지만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얕아지지 않는 그 물을 너희가 네가 보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나 결말입니다. 회복된 바다, 넘치는 강물, 무성한 숲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고 에스겔에게 보았느냐고 물으신 그곳은 그 결말이 아니라 지루한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발목이 무릎이 되고 무릎이 허리가 되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더딘 시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딘 시간이 지나고 있던 때 7절이 뜻밖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그 강가에 수목이 심히 많더라. 갈 때는 물만 보였습니다.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에스겔의 눈길이 온통 물의 깊이에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걸어온 그 강가가 또 나무에 우거져 있었습니다. 언제 자랐겠습니까? 그가 그 더딘 구간들을 걷는 동안에 나무는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돌아보니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더디고 느리고 진한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새 고개를 돌려보니 그 스며나오던 물이 강물을 이루었고 나무를 우거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자신은 이 회복되어진 성전도 또 회복되어진 강물도 살아서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본 때가 성전이 불탄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실제로 다시 놓여진 것은 그로부터도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강물에 발 한번 담가보지 못한 채 바벨론의 땅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의 에스겔뿐이 아닙니다. 모세 또한 그러했지요. 40년 광야의 길에서 또 그 길의 끝에서 느보산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를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그 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본 사람과 건넌 사람이 달랐을 뿐 하나님의 약속은 강물처럼 다음 구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그 강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강물이 흐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숨을 쥔 뒤, 그가 눈을 감은 뒤에도 그 물은 계속해서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걸었다면 그 다음 세대가 무릎까지 차오른 그 물을 걸었고 그 다음 세대가 허리까지 차오른 그 물을 걸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마침내 헤엄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척을 쟀던 시간은 반드시 다음 천척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 천척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간을 걷는 사람이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터에서 겨우 주춧돌 하나가 놓이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발목까지밖에 차오르지 않은 그 물, 겨우 발밑을 적시고 있는 물은 우리가 실패한 강이 아니라 처음으로 재어진 천척의 거리, 또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척의 시간이 때로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도 실은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보산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그의 몫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시간도 바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야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의 시간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마침내 어디까지 흘러가겠습니까? 8절을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닥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바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이지요. 물이 얼마나 짠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강물이 흘러들기는 하는데 그 강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으니 고인 물은 썩고 소금만 쌓입니다. 이름부터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스며나오던 그 물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해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 죽음만이 있는 곳, 아무 소망이 없다고 모두가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바로 그 사해라는 곳입니다. 9절과 10절이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심히 많은 고기가 있을 것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 곁에 서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해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해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말은 사막에 배를 띄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한 그림을 약속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죽음의 바다를 살렸습니까? 어부들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던 그 발밑이나 겨우 적실 것 같던 그 작은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물 한 줄기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마침내 죽은 바다를 되살린 것입니다. 12절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담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무는 한 해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다릅니다. 또 잎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성경이 곧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모든 생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물기로 스며나올 때도 강이 되어서 죽은 바다를 살릴 때도 이 물의 비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결말은 확실한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한 시간을 보내고 더디고 느리지만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이 강은 반드시 그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온 이 물은 그 죽은 바다를 살리기 전에는 결코 다른 곳으로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아무데로나 번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사해가 있었습니다. 이 물은 푸른 들판을 적시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땅을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흘러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바다를 향해서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물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짜고 가장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사해는 이 물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닿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수에서 배어나오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라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이 더디고 답답해서 뛰고 싶은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을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뛰고 결말만 보게 된 이야기는 잠깐의 우리들에게 감동이 남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말이 감동이 되는 것은 그 결말까지 함께 견디며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간을 견디며 지나온 사람만이 마지막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중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절을 꼬박 들여서 그 더딘 구간을 적어두셨고 결말이 나오기 전에 그 한복판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중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건너뛰고 싶은 구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구간, 남들은 다 강가에 이른 것 같은데 나는 나만 아직 발목밖에 차지 않는 그 물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지금도 반드시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소입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는 한이 물은 반드시 강을 이룰 것이고 이 강은 반드시 그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소망을 접는 날에도 그 물은 우리가 접어둔 그 자리를 향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을 우리의 힘으로 불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강을 우리가 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물가를 우리가 다 젖은 다리로도 끝까지 걷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물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그 물이 우리의 걸음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이 빠지는 자리, 몇해 동안 굳게 닫혀 있어서 이제는 열리지 않을 그런 것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몸과 형편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워둡니다. 기대를 접어두는 그런 것이 덜 우리들에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워버린 바로 그 자리를 이 물이 흘러갈 목적지라고 못 박아둡니다. 모든 생명이 죽었고 모든 소망이 죽은 그 사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해, 그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포기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물만 보였습니다. 그 물이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온통 그 깊이만 헤아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에스겔이 고개를 드니 강길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돌아올 때 갑자기 생긴 것이겠습니까? 걷는 동안 이미 자라고 있었는데 물만 들여보느라 우리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의 오늘이 발목인지 무릎인지 우리들이 그것들만 재느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길가에 자라 있는 것들이

0: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줄로 알았던 그 지루하고 진화했던 그 세월이 사실은 나무를 기르고 있었던 그 세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만은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의 비밀은 성소였습니다. 근원을 떠난 물은 광야에서 마르게 됩니다. 강을 사모하면서 근원을 떠나 있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문지방의 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며나오는 물이 우리의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의 사해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걷고 있는 이 얕은 물가의 그 걸음이 더디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그 줄을 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재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딘 세월을 한 자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잰 구간이 반복 구간의 그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다고 하여서 이 물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무릎뿐이 차지 않았다고 해서 물의 세월에 우리들이 주저앉지 않기도 바랍니다. 이 물은 더딜 뿐 멈추지 않으며 느릴 뿐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문지방 아래로 스며나오던 그 한 줄기의 물이 마침내 강물을 이루어 우리의 메마른 광야와 죽은 바닥까지 살려내는 그날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며 오늘 채워주신 이 천척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2교회 장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32국에 7300번 054-232-7300 포항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사랑 전역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살아갈수록 이 말씀이 참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학생 땐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했다면 사회에 나와서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저도 요즘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메모를 해놓고도 깜빡할 때가 있고 뒤늦게 떠올라서 급히 처리하는 날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선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후히 채워주시길 기대해 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그럼 여러분, 평안한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첫 찬양으로 광대하신 주 어누인팅의 목소리였습니다. 참 힘찬 찬양이었죠? 오프닝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 다 함께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신청 찬양 여러분 많이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출석 체크도 보내주세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줄여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제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네,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8151번님께서 더워서 힘이 드네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첫 찬양으로 광대하신 주 올려드렸는데요. 네, 이런 비슷한 묵상을 보내주셔서 지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고요. 찬양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 또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나얼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오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해 주시고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네요. 우리 8570번님 이제 역전들이라 신청합니다 올리셨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강건하시길이라는 네, 메시지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너무 더워서 폭염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격렬한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 많이 마시고요. 또 이웃의 안전도 꼭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찬양으로 시원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퀴즈 시간 굉장히 즐거워 하신다는 사실 청취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화요일 날 저희가 원래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 암송 코너, 찬양 코너 함께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들어갈 말씀, 오늘 복습해볼 말씀은요. 작년 2025년 11월 25일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방송 들었다면 기억날 것도 같은데 하시는 분들 지금 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갈 말씀에 대한 예습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말씀을 먼저 공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찬양 뒤에 들려드릴 텐데 먼저 드릴 퀴즈.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에서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표어로도 사용하는 건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 영과 진리에서 진리 말고 영.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성령의 영. 2번 감사의 영. 3번 홍서영의 영. 제가 또 사투리 이렇게 또 배우다 보니까 아마 이제 끝글자만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뭐 영아 이렇게 제가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홍서영의 끝글자 영이다. 영이. 네, 이 세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서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1번 성령의 영, 2번 감사의 영, 3번 홍서영의 영.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오늘도 퀴즈 정답자 가운데 선물 꼭 드리니까요.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에서 이 영은 1번 성령의 영이다. 2번 감사의 영이다. 3번 홍서영의 영이다. 영아 할 때 그 영. 네, 과연 어떤 영일지 여러분 찬양 듣고 난 뒤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샵 9030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립니다.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0: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복습할 말씀에 대한 퀴즈가 먼저 나갔습니다. 예습 퀴즈였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찬양으로 다시 복습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23절에서 24절 말씀이어서 많게 보여도요. 저희가 찬양으로 외운다면 이 말씀은 정말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혹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입을 벌려서 함께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답은 이 말씀 찬양을 듣고 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으로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좋죠. 오늘 예습 퀴즈 어떤 거였냐면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영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1번 성령의 영, 2번 감사의 영, 3번 홍사영의 그 영아 할때 영. 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정답은 1번 성령의 영이었습니다. 오늘 1번으로 맞히신 분들 가운데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 한 4분 드릴게요. 4분. 4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 문자 받으시는 분들 주소와 이름 보내달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립니다. 네,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꼭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성령의 영이 정답이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예배의 갈급함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그때는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돼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뜻하고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달고 달디단 바이블 화요일 코너 복습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복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이 멘트는요. 청취자 설문조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자주 듣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럴 때 설문조사 참여하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또 어떤 게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설문에 남겨주세요. 샵 9030으로 설문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최애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MZ세대라고 할까요? 좀 어린 친구들은 아이돌 많이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멤버가 또 있습니다. 한 그룹에서도 모든 멤버를 다 사랑하는 것보다 최애 멤버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멤버. 이제 그런 멤버를 최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 또 가장 좋아하는 방송, 최애 방송과 코너가 있다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녁 6시 방송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거기서 어떤, 뭐, 왜 가장 좋냐?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뭐 어떤 코너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요, 청년 믿음 신앙 간증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죠.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있었고요. 화요일은 달고 달디단 바이블 해서 사모님과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 찬양 암송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외워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네, 화요일은 달고 달디단 바이블이고요. 수요일은 놀라운 찬양 속으로 찬양 퀴즈 코너 나옵니다. 백승조 형제와 임예정 자매 함께 했죠. 보이는 라디오도 간간히 진행했습니다. 또 우리 목요일 코너 전도를 부탁해 각 교회에 전도팀들 모셔서 전도에 관한 내용들 함께 나눠주셨고요. 금요일은 홍서영의 찬양 공방에서 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코너가 혹시 이 중에 있다면 설문조사 할때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신청곡입니다. 1372번님께서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가운데 또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심정선 씨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에서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요즘 각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일정 갖고 계시죠? 저희도 여름 수련회 뜨겁게 마쳤는데요. 수련회 이 기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시면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해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자야 61의 목소리로 삶의 예배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은 찬양 퀴즈로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녁 6시에 만나요. 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순종은 강요나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속 열망에 반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만 주님은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석하고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저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실천해야겠죠. 자원하는 마음, 진정한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순종하며 드릴 때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섬김으로 늘 찬양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요즘 순종하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손해보고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겸손하게 묻고 주님께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효자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7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아, 올해 여름은 참 힘드네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연일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낮에는 잠깐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또 몸의 힘도 조금씩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큰일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작은 피로가 쌓여서 마음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책임은 여전하고 또 기도 제목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 이제 좀 힘들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얻는 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된 힘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삶 속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는 사람에게도 다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도 가정과 생업의 책임은 계속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의 섬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과 함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몸이 지치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평소에는 잘 분별하던 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 여기에 가면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러한 권유에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힘들고 마음이 외로울 때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 밖에서 위로와 힘을 찾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아무 데서나 새 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 없는 특별한 진리를 말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알리지 말라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에 마음을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의 피로는 단순히 몸이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라는 현실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닿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지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힘을 찾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치면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알고 계실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며 계속되는 어려움을 견디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듯이 영혼이 지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내 힘은 작게 느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은 더 쉽게 낙심하고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 길을 하필이면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한계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며 어떠한 한계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탄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친 마음일수록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위로처럼 다가오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한 마음은 은밀하고 특별한 보이는 근유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나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외부에서 따로 성경 공부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유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 그러면 혼자 판단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유한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따라가기 전에 그곳이 어떤 단체인지, 누가 가르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나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를 의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자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함께 사역하던 후배 목사님이 이 포항 지역으로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효자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함께 사역하던 시절에 당시 힘들어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담으면 안 됩니다. 지친 영혼에 아무 가르침이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엉뚱한 곳에서 세임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세임을 얻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친 순간에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다가와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면은 속으로는 절대 괜찮지가 않은데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더 대답합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은 무거운데 얼굴은 웃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쳐있지만 다시 짐을 짊어집니다. 물론 책임감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하지 못한 그러한 피로와 두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함을 숨긴 채 혼자 버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보겠지, 이렇게 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낙심만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약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년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생의 현실입니다. 젊음과 경험, 오랜 신앙생활도 우리를 피곤과 낙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나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도 피곤할 수 있고 직분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지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때로는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쳤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혼자 주저앉을 것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신의 지친 상태를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요, 가끔씩 보면은요,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100%였는데 뭐 이것저것 좀 만지다 보면 어느새 이 배터리 표시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휴대폰을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따르냐고 짜증내는 것도 아닙니다. 충전기에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을 때요, 자신을 흔들어 깨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라, 더 버텨라 해가서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특별하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요, 늘 강한 것처럼 보여도 부모 역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배우자들을 이해하려다가 애쓰다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만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다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찬양대와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섬기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함을 숨긴 채 혼자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 제 힘이 부족합니다.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힘을 얻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힘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치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고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며 당장 마음을 달래줄 그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새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해야 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새 힘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모른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0: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낙심하여 주지 않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한계만 붙들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쓰러지질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달려가야 될 때도 있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 오래 참고 꾸준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달려갈 때도 붙들어주시고 걸어갈 때도 붙들어주십니다. 급하게 감당해야 될 때도 힘을 주시고 오래 견뎌야 할 때도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독수리가 높이 오르듯이 우리의 시야를 높여주시고 오래 참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일상에서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약속입니다.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게 하시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에는요 다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렵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머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오래 견뎌야 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친 마음을 아무 곳에서나 맡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효자교회 이동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76-9130번 포항효자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0: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

더 깊어지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나의 길을 만드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40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기 밥 먹이면서 내 삶의 노래로 듣고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아서 속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 동생이 전이가 안 되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도록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3405번님의 지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이 찬양으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찬송 메들리 그리고 나영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리고 크룩스의 찬송이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88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항상 극동방송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찐팬이 되었어요. 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찐팬분들은 하나님의 찐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응원의 문자를 받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찬양 또 나눌 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어지는 이 여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층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는데요. 장신대 찬양단 팀이 왔습니다. 장신대 안에 실용음악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용음악과의 아이들이, 청년들이죠. 네,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조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교회 음악을 하기 위하여서 모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음악과

다르다. 네, 음악은 음악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테크닉을 익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찬양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 과목이 다른 겁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아이자 열방 가운데서 모든 열방 줘볼 때까지 들으셨습니다. 종종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죠. 한 번씩 대화를 하면서 아, 이분은 믿음에 대한 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이런 것들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 물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에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조급함이 없는데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이 조급함은요, 너무 과하게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그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니, 그때가 되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 못 가면은 세상 끝나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마치 이 아이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고요. 저는 자녀의 어떤 개인 그 학원비죠. 개인 교습을 하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물론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또 자녀가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데 막 우겨넣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과 고집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부 못한다고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비참해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계획과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것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부르신 곳에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다 다르고요. 부르시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큰 틀로 이야기하면 돈이고요.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간다면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과 같은 네, 그런 것들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을 보면요. 33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 때문에 그것을 못 행한다고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오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네, 피아 워십 앨범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려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걸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네,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의인이 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참 애쓰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을 쓰며 있어서도 또 우리의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어떤 형태들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어떤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1150 가운데서 모든 걸음 드시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교인 모두가 이방인들이었는데 교회는 이제 첫 번째 중대한 위기에 15장을 봄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많은 히브리 개종자들은 모세율법을 계속하여 따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모세율법을 지켜야 교회에 가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게 좀 2% 부족하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뭐 이거 좀 더 모세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면은 100%가 되는데 왠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2%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 개종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모세율법을 지켜야 교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논쟁의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가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떤 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교리 논쟁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로 열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유효성과 무효성,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다른 여러 종교회의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본다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분명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게 된다고요. 또 다른 회의에서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교회의 법도들에 대해서, 그 종교회의가 그 교회 역사상에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종교회의들, 어떤 경우는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회의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고 노회가 열리고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신앙의 그 모습들, 신앙의 색깔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치점이 결코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고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회의가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이나 회원 자격 혹은 예식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우리가 늘상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회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 어떤 교제의 경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의들을 좋아하고 회의를 주관해 나가고 회의의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참으로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정말 거룩한 성회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만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아유,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혀 안 풍긴다면 어찌 그런 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자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일몰을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몰을 보아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sunrise, sunset, 뭐 동트고 석양 뭐 이런 것만 좋아할 거지.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오셔야 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곧 우리의 긴장 속에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우리의 기쁨 속에 그분이 늘상 주님이 되셔서 주관해 나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를 우리가 주목해 보겠는데, 여기 모인 모임은 탁월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 즉 율법 대 은혜 혹은 율법 대 자유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였어요.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뭐 성경을 따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시 한번 저는 의사 누가가 이중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며 주목하시기를 원해요. 본문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정기적으로 큰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사건들은 이 회의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는데, 복음은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복음의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사실들인 거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다. 바울과 바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살펴보았더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기본 진리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첫 번째 회의의 쟁점이었어요. 따라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 진술한 다음 사실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뭡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에 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자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사실상 복음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신학적, 신화적 인물이지 그분은 실제로 살았거나 죽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만의 말씀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에 반해서 1세기 유대 신자들은 복음의 그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아주 그 많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났던 그런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느 법정에서든지 500여 명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그 재판에서 이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증명하였어요. 복음의 사실들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율법이 있어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합니다. 자,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0: 말을 했던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어떤 것을 첨가하기를 원했던 거죠. 만일 우리 매기 성경강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어떤 것을 첨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분께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이것으로 전 세계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지 한 가지 질문만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아들에 대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헌금을 잘하기를, 너는 이런 예식에, 이런 의식에 너는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은 무미건조한 것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의식이 강조되고 뭐 노래 찬양이 강조되고 이건 무미건조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노라. 너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 예, 저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6절 봐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그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주 논쟁이 뜨거웠고 격렬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했을까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 결정을 발표할 첫 번째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 귀한 영적인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

율법대로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방언, 2번 할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루스드라였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표시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잎 돋는 것, 누구나 보는 그 평범한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보인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여름이라는 찬양은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만들면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 마지막 때를 뜻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말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같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을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초여름에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름은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거두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겁내면서 떠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사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Charity Gale의 Cleansed, Cissy Winans의 Come Jesus Come, LaRue Howard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 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아이사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위 러브의 다시 일어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저는 매미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매미는 한여름 며칠을 울려고 땅 속에서 몇 년을 버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소리 뒤에는 긴 시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 지금 그런 답답한 때를 지나고 계신 분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터의 Made Me Glad, 키스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하우스 오브 월십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은 자비와 양선 함께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이나 이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우리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도 있기를 또 양선을 행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대구시립합창단의 은혜로 부르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요,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비는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자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6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비와 양선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노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더글러스 에브렛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꿈만 꾸는 사람, 또 현실만 보는 사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행동 없이 꿈만 꾸거나 비전 없이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꿈을 꾸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날마다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보이스 오브 프레이즈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인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디머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의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끔 통일전망대를 찾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들, 또 강을 건너에서 보이는 저 북한 땅은 지척이지만 너무나도 먼 곳이죠.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 마을과 사람들,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껏 부를 수도, 또 그곳에 건널 수도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분단의 철조망이 거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가족이에요.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듯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이 진리, 그리고 사랑을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맞몰래 귀 기울이며 이불 속에서 또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더 깊은, 더 큰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드리는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징은 국가가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농장 등을 소유하고 국가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만 배치되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식량과 생필품은 국가가 배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기업 활동은 공식적으로 제한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동구권 공산주의 체계,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실행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1994년부터 97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근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직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에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0: 운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기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성실히 노력만 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집단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군량미로 실어가고 농장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 식량도 사기 어려운 비극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을 철저히 제한하고 국가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하여서 합리적이고 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땅에서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또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보상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내 땅도 내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살수 있고 국가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라는 권력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직업까지도 배치해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해

0: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0: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0: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0: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응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몇번 있었죠.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0: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1: 예, 사실 그때도 잘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북한의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 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 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 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0: 자, 최근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안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0: 예.
1: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0: 네.
1: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요.

0: 안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1: 네.
0: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3일 동안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지만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미국 빅테크와 초대형 협력에 나서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면서 K-푸드의 세계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생태 자연유산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며 국가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박기철 전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며 한국 선수들이 최근 LPGA 투어 세계 대회를 연속 석권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이어진 군사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숨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습을 보류했고 이란도 미국의 공격이 중단되자 보복 작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과 항행 문제를 놓고 오만의 중재 아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 역시 미국의 공습 중단이 전술적 판단일 뿐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소강 국면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에 나서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오픈 AI와도 AI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AI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개발과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며 네이버도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이지침에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되며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5-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에서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학교 급식과 공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김치의 영양적 가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마트와 대형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억 6,44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대상국도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현지 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텔과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김치 판매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K푸드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존의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확대됐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멸종위기 철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는 2021년 첫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됐던 추가 보호지역 확대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등재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를 전면 재심사하며 국가에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고 계약 조건과 국가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업체의 수익 구조까지 분석해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계약만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는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노동력 공급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사업장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계약을 중앙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국가가 확보하는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납부금과 각종 운영비 등이 우선 공제되는 구조인 만큼 해외 노동자 개인의 실제 임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번째입니다.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전역에서 반부패 검열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 비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박기철 사건과 관련해 간부 10여 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검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 몇 명을 처벌한다고 사회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고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희철의 자택에서 거액의 외화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 간부들이 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박희철 일당이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를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문 자체가 주민들을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썰이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추측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10년 만에 개인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은 최종 라운드에서 악천 후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해 김아림을 두 타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6년 첫 우승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정상에 오른 신지은은 경기 초반 흔들리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후반 들어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확정하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신지은은 끝까지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우승은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유엘안의 메이저 대회 2연승에 이어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를 연속 우승했고 올 시즌에는 모두 6승을 합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을 앞두고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가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2도, 이어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신의주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1도, 진남포 29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사리원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32도, 개성과 신계 31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과 신계 2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산과 운기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22도, 예산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예산 30도, 청진 27도, 운기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동해 중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 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들, 또 청취 소감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나눠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R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마을에는 해발 4천여 미터의 높이에 있어서 근처에 수원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늘물 때문에 고생이었죠.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고 또 이마저도 떨어지면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옆마을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옆마을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방법이 없었죠. 더먼 길을 걸어가든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서 고여있는 물을 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이 마을의 대표로 선출된 20대의 한 대표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수로를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날부터 이 대표는 매일같이 수로를 파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공사가 막힐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웠고요.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넘고 절벽을 가로지르는 10km의 수로가 40년 만에 완성되었죠. 환갑이 지나서야 완성된 수로를 보게 됐지만 이 대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에 늦은 때란 없다라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오늘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이 바로 내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소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샬롬 노래 선교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의 첫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0: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중국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성경책을 접하고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손전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한 지 1년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네.
0: 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는 그 중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올 때 그 그 산을 넘어 이렇게 산을 한 7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그런 높은 산을 걸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1: 네.
0: 진짜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그 비가 와갖고 또 막 이 땅이 그 질적거리고. 네. 돌이 있고. 아, 그리고 막 내리막이 너무 급하고. 나무들이 너무나도 우거지고 이러니까. 그 길을 걸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그 올라가다가 아, 난 여기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내 여기 주저앉아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지 죽으면 차라리 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 아 그래서 그때가 제가 진짜 혈압이 다 떨어지고 눈앞이 다 빙빙 돌고 진짜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네. 바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걸 때 나니까 두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리가 옮겨 앉는 거예요. 한 다리 옮기는 게가 옮겨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 앉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둥지에서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태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그 감옥 생활을 걸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고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준 하나님.
1: 네.
0: 예, 내가 길을 잘못 갈까 봐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저 힘들 때마다 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나의

0: 길동무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요.
1: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 특별히 고향 함경도 분들이나 아니면 계셨던 중국 곳곳에서 혹시나 주파수를 맞추다가 들으시는 분들이나 러시아, 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직은 약간 물음표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맞아요. 하나님을 전해주신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0: 아, 저도 북한에 저희 한복도가 고향이고 북한에 네. 저희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이미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 항상 기도를 해요. 북한에 만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된다면 예, 제가 바라는 그 통일이 된다면
1: 네.
0: 그 통일날 그 우리가 고향 땅에니까 저희 소원이 있어요. 한나산부터 우리 한북도까지, 한북도가 제일 끝이니까
1: 네.
0: 한북도 저희 고향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그 하나로 드림 그 교회를 세워갖고 곳곳마다 우리 저희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아직도 까막눈이 돼서 헤매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1: 네.
0: 듣고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우리 이 북한에는 그 김일성의 우상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상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온 열방 땅에 다 퍼져서 진짜 우리 까막눈 눈이 돼서 헤매는 우리 북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잘 살고 통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서 부름 없이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저희 죄가 없는 우리 자식들 죄가 없는 우리 형제들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1: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김영자 자매님 앞에 그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0: 이때까지 그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은 다만 이런 어두운 암흑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세상도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천국 나라는 꽃피는 나라고 진짜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옥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나라를 갈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1: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0: 맞아요.
1: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꼭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을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 저도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정착 이제 1년 차에 막 접어드셨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선택의 기로가 또 있으셨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했고요. 오늘의 안녕하세요라는 이 시간 함경북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의 나눔 그 나눔 가운데 있었던 간증의 찬송이었죠. 나의 등 뒤에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사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돌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과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특히 정글 같은 세상, 처절하게 살다가 쉼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오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경적으로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옆에 계신 그분들을 얼마나 공격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기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돌보든지 아니면 마귀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합니다,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죽정이 같은 신앙인들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하고 있음을 은근슬쩍 외면하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미지근하면 더 이상 긍휼도 자비도 없고 그냥 토해내버리십니다. 그런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나 자신을 돌볼 뿐더러 서로를 돌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 무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돌봄은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돌봐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저건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나소타대의 조한 트론트 교수의 그 견해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보려고 하면요, 철저히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돌보려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 처지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도와주고 말지 뭐,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향락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향락주의자들이 지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답할 의무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돌봄 두 번째가 됩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돌보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돌보고 지혜롭게 보듬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갖고 있어야 역량이라고, 역량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려고 하면 상대방에 나는 돌봐주려고 했지만 아차하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움받고 모멸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반응까지 봐가면서 돌봐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에요. 저 네 가지 갖춰서 돌봐주면 상대방 기뻐하겠지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이어야지 사람의 기쁨을 위한 교회

생활이라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조직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선언했고,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종이 아니고 그저 세상 종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세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좀 결정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돼요? 내 기분 따라 효도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부모님 입장에 서서 효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은요, 아무리 할 말 있고 명분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명분으로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요, 목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보다도 더 못된 나쁜 자식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 왜? 예서는요, 창세기 27장을 가면 자기의 축복권 빼앗아간 야곱이 미웠어요. 미웠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동생 야곱 죽이는 것을 미루고 맙니다. 적어도 그렇게 문제 많은 예서도요,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진실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투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명분으로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돌보는 섬김 배려 정신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재 이유와 목적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말이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침노함으로 황무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열매 맺는 것을 나만 맺지 말고 상대방도 맺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막 자기 일을 돌보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피날레에 가면 그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야, 다윗 집안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 너무 다윗 가려놓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야밤 도망가잖아요. 도주하잖아요. 그 야곱의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왜 왕이었던 야곱의 참 다윗의 머리가 산발이었는 줄 아세요? 그때 통신 이발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머리가 그대로 치렁치렁 늘어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게 저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세보고 세보고 세봐도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대적이 저렇게 많은데도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미혹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현실을 마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죽이나 상황이 안 좋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더운 날 통신교회 가고 그러더니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때, 저래.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셀라, 숨고르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증거해요. 할 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공격하는 현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대적의 공격 막을 수 없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센스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좋아져야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이 거룩한 센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요, 남들이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 소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압살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본인 도망가는 처지고 왕가는 등에 칼 꽂은 이미 자식이 차지하고 있고 몰골이 형편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애시당초 나에게 영광은 왕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영광이었으니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하다가 지면 패장한 사람이 패장 장수가 적국 왕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유산 때문에 막 등에 칼 꽂으려고 달려드는 자식이 있으니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어요.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서 다윗의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수치 위에 명예를 주시고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 위에 기쁨 누리게 하시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도록 챙겨주시고 내가 다운당했지만 일어나 상대방을 KO시키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니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경제적인 대적이건 건강을 공격하는 대적이건 이런저런 대적에게 포위당한 분 있습니까? 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게 있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센스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룩한 센스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후반부 인생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저게 아멘 하기는 쉬운데 분석해보면 상황으로 보면 조금 좀 그래요. 아니 본인은 지금 야곱 도망가는 저

처지고 그런데 기도하는 처지인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죠.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벌써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해버린 겁니다. 소위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하는 미래의 애헌용으로 지금 저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는 하나님, 미국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잠잘려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연이어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압살롬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나는 뭐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말씀 중에 특히 이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그걸 참으로 좋아했대요. 진실로 여러분 믿음은 난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관이 있어도 적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 온 평안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 하시네.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조금 안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안하다가도 일주 시작하면 또 갑자기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있다고 너무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이 베드로 같은 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축복이 선언하시더니 몇 조금 지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듣잖아요.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몇 조금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요청하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조금 전만 해도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응답하시도다 그래놓고 몇 조금 안 가서 갑자기 또 다급하게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래 본래 신앙생활은요 논리로 안 통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격이 좀 아주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이 안 가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심성 계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은총 확신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합니까? 신앙생활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랬어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뭐 딴 생각 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공동체 지체의식을 강조하면서

0: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공동체 생각하고 주의 백성 돌보는 것까지 나아갔으니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다윗처럼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좀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나부터 돌봐야겠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별은 형편없지만 믿음으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하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제는 나만 말고 각각 형제 자매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 목포, 여수, 부산, 제주가 26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 대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2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가 38도, 함흥과 강릉, 부산, 여수가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춘천과 서울이 33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2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강계가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머무는 발걸음마다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 중앙교회 천욱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고 이 아침 힘찬 걸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좌표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0: 에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에스겔 33장부터는 그동안 에스겔에서의 이 심판의 말씀의 기조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에돔을 비롯해서 애굽까지 멸망을 열방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신 후에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이들이 이제 다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끝장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징계는 우리로 우리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행동 하나 바꾸는 것도 일상 가운데 내게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단단하게 혼이 나거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이 생활이 바뀌지 않을 때 부모님이 아주 화를 내고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한번 혼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된통 혼나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움찔움찔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또 왔네 또 왔네 아유 듣기 싫어 그러다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매질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통하지 않자 이제 아주 초강수를 두시는데 그 뭐냐 유다 멸망입니다. 전부 포로로 끌려가죠. 한 번도 끌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 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망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거기서 아주 된통 당하다가 끝나라가 아니라 정신 차렸니? 그러면 내가 새로운 소망을 줄게. 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소망이 필요합니다. 잘한 경우에는 더 잘 될 것을 바라며 가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된통 혼나고 맞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항상 극단적인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암울한 생각과 이제 절망과 어둠을 상상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포로 가운데 또 된통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아주 이렇게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33장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부정적인 상상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하죠. 자, 이걸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 구약학자는 예언자적 상상력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은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모두가 안 되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 하나님의 소망을 그곳에 선포하면서 메마른 광야에 이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상상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소망을 주는 것.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키우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을 따라 상상을 해야죠.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만화 영화 같은 상상을 하게 되고요. 로맨스를 많이 보시면 로맨스 같은 상상력을 하시고요. 맨날 공포 영화만 보시면 맨날 공포 영화 같은 상상력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부정적인 암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새롭게 하죠.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상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여기서는 에스겔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죠. 자, 이제 이 에스겔의 사명은 민족을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사명이 됩니다. 자,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칼이 임해서 망하게 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세워서 야, 너희들 이제 이곳 망해. 대적의 칼이 임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서 경고를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 피값, 생명의 값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 여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피를 짐승의 고기와 함께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다. 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멀뚱멀뚱하니 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러니까 말씀에 일꾼된 예언자가 이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아우 저쪽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내가 한마디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 저 얄미운 놈들은 그냥 망해야 돼. 내가 왜 쟤네들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 너같이 악하고 한심한 인간은 그냥 망해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지. 요런 마음 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못된 인간들, 그냥 너는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라. 너는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 하고 입을 콱 다무는. 그 교회 가서 뭘 믿어요? 알 거 없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괘씸하고 얄미워서 상관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 술 마시던 대로 그냥 마시고 너 망하던 대로 망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칼이 이맘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러다가 진짜 망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그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괘씸해서 너는 지옥에 나가라. 내 천국에서 너를 볼 자신이 없다. 천국에서도 너 보면 싸울 것 같다. 천국에서도 너 보면 욕 나올 것 같다. 이러고서는 탁 입을 닫으면 그 피값이 누구한테 간다? 파수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유다, 고약한 유다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경고해라, 경고해라. 그래서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렇게 경고해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안 그러면은 너 천국 못 가.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그런데 아치, 네 좋은 대로 너만 그냥 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가다가 정말 죽고 지옥 갔다. 그러면 책임은 나에게 없다. 나랑 상관없어. 그냥 자기 죄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심판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서는 지옥 가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서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눈꽃을 새 없이 바쁘셨고 정말 지칠 정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끝나고 저 마을 끝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밤이 새도록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수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뭐냐? 안 들으면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지만 듣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으니 와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초대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고요? 깨끗하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전하지 않고

0: 떠났으면 나중에 너희들을 향한 핏값이 누구에게 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도 제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데 우리 선생님도 꼭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내게 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책임이죠. 그러나 내게 아직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균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전에 한 분이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기관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때 보면 평균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권면에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해서 아씨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고 아 뭐라 그러는 거야. 또 피하고 한 4번 5번 하면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7번 8번 하다가 아유 그래 일단 한번 가보기는 하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절감 때문에 또 오늘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죠. 아, 말하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 유다 땅은 황폐해졌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 지금 끌려왔는데 무슨 성전이 회복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는 저를 가만두지 말고 돌로 쳐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핏값을 내가 찾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때를 얻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죠.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은 안 돌아오고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민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사명을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포했던 열방의 심판을 향한 메시지 대신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그 경고가 담긴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거니와 만약 에스겔이 이를 듣고도 전하지 않아서 당하는 화라면 하나님은 그 잘못을 예언자 에스겔에게서도 찾으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도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죠. 내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분별하고 선택하길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레옹은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실수보다 변명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0: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른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변명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습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변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담의 변명은 하와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책임에서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까요? 변명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체면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이유를 만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아무리 많은 그럴듯한 변명을 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변명으로 죄가 없어졌습니까? 하와의 설명으로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고 인정할 때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한마디가 다윗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불순종을 지적하자 그의 백성을 핑계대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끝까지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사울은 변명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변명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가난을 변명하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변명은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바빠서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환경 때문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명 잘하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셨습니다. 변명은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입술보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이겼고요. 승리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고요. 내용은 에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에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죠. 왜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공이 있는 곳,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집시였다가 목회자가 된 부흥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심이 생긴 한 남자가 부흥의 중간에 들어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부흥사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성공의 비결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잡지 주님의 검의 편집자인 존 라이스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성공을 바라고 이루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원희 씨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연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특별히 민족의 사상가로 민권운동가로 항일과 반독재 비폭력 저항의 삶을 살았던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시 한 편,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고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시 읽기입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에는 매우 깊은 성경적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선택의 갈림길, 자기 성찰, 인간관계의 본질,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관계의 깊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높은 가치의 삶인지를 묻고 있는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 이를테면 낮은 가치의 삶에서 흔하게 보고 느끼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삶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지니고, 얼마나 갖추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누구를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와는 대조를 이루는 아주 가치가 색다른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기심 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얼마나 갖추고 즐기며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 시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감히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글이 아니라 혼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품에서 고이 꺼내 읽고 또 읽으면 이 글은 영혼처럼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도 대답하듯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가치를 내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깨우는 세상의 소망의 종이 되겠다는 삶, 소금과 빛이 되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다지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러한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외쳐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얻을까?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물을 때에 정말 떳떳하게 대답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소중한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니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제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떤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았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수십 번 드립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수양과 어떤 암소에 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6장. 이미 버린 사울은 여전히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새로운 왕 다윗의 기름 붓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 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지만 사실 첫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라고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냈습니다. 둘째 아비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드시죠.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지도 뭐하냐고 물었더니 덜의 양을 지킨다고 그가 오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지도하에 이게 다 옆 사람 전화기인 줄 알아서 그래요. 옆 사람 전화기. 전화기를 이렇게 얼른 배터리를 끄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단 밈에 다 모였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블레셋 골리앗 왕 그리고 이쪽은 사울이 지휘하는 여러 군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지금 거의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의 아들도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다 그곳에 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의 소식과 전쟁의 이야기를 알아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에바는 요사이 우리말로 보면 한 자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콩 볶은 그 한 자루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 열 덩이. 이것을 가지고 너의 형들에게 전쟁에 있는 너의 형들 갖다 주라. 치저 열덩이는 그 전쟁에서 천부장, 천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양쪽 진영의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 비참하게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았더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군대들이 형편없이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 그가 나를 싸워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내가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용서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하나님의 욕됨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 왕께 구합니다. 나를 전쟁에 보내주세요. 사울이 사울이 입던 모든 갑옷과 병기를 주었지만 그거 맞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가 조약돌 다섯 개와 그가 갖고 있던 양칠대 쓰는 막대기 그것 들고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죠. 그 장면의 이야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무기가 강하다고 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들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야.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총알은 박힐 수가 있지만 돌멩이가 박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발로 밟고 그에게 있는 칼을 끄집어내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장면, 그에게 칼을 끄집어내어 자를 때, 그 직전에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칼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이고 사울에게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너무도 깜짝 놀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골리앗의 대가리를 보면서 도대체 저가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여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너 누구냐 물었더니 저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임금님 사울 왕의 종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이새의 제가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 마지막 보고를 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18장 1절이야입니다.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단과 사울의 깊은 우정,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시골 목장집 막내 아들.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말할 때 막내 아들은 불러오지 않았던 아주 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은 이 다윗과 왕의 아버지가 왕인 아들. 더구나 그는 지금 그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줍니다. 왜요? 생명같이. 오늘 본문 속에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42절 마지막 절이라는데 이 18, 19, 20장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생명처럼 사랑한 우정이 있다면 20장 42절 이후 21장부터 계속되는 데서는 그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아니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깊은 우정, 대를 잇는 우정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반, 상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와 그리고 시골 목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사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학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

우정을 쌓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생명을 건 헌신과 희생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려요. 그 여인의 노래 딱 한 구절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인데 아니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사울이 귀신들 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그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과 분노, 사울의 적개심,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정적으로 이겼는지 원수같이 여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구명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버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냥 아들하고 떼놓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우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자식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그렇게 원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가 희생한 게 뭐예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선시대 말로 옮기면 세자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칼과 활과 창, 군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한 돈 백만 원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그런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 언약이라. 오늘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약속을 뭐로 이해하느냐? 약간씩 속이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배반해도, 내가 나를 저버려도,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단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와 나 사이에는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가 그냥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갖다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대의 상관은 상대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왕궁에서는 아히멜렉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대문에 가서 몸 비빈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둘람 동굴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과 함께 잡족들과 모여 살았던 그 사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정적인 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보호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각박한 세상, 진정한 우정을 보기 힘든 때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신뢰와 언약의 준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이 떠나가면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근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장애인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 자기의 옛 친구 아니 지금도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의 그 아들을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다윗의 언약 이행 이른바 이것은 보통 우정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는 잘 지켜요. 원수 갚는 거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어때요? 세상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가 떠났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내게 행한 그 우정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우정을 나도 지킬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켜낼 거야. 대를 잇는 우정, 대를 잇는 왼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들의 우정은 우리가 표현하면 좀 어렵습니다. Divine Friendship, Divine Covenant, 신성한 언약, 신성한 우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기에 너와 만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훗날 뭐라고 그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너를 위하여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지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실 요나단에게서 그 누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맺게 한 이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도 안 돼. 왕이라도 안 돼. 하나님 그를 저주하세요.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속에 가장 먼저 생각,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뭘 얻을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거의 그런 만남이에요. 나와 그것과의. 소위 말하는 말틴 부버가 말하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 고약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우정 이야기 하나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해군 시대입니다. 157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니까 지금부터 꽤 오랜 한 500년, 450년 전 사건이죠. 그때 나성용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지중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교수형을 기다립니다. 효자였던 이 나성용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여쭙고 난 뒤에 저를 처형하라고 광해군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나성용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면 모든 경우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형수료 동일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나성용의 친구 가운데 이대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로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해군 왕 앞에. 폐하,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귀환을, 성용이의 귀환을 확신합니다. 갔다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니 만약 저를 잡아두시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광해군은 허락했습니다. 야, 되겠냐? 사실은 의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도 가족들이 너 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나성용의 친구.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용은 풀려나

0: 고향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고 대로는 광해군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더디어 지나서 사형날이 다가오는데 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시간, 정오시간이 다가와도 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형들을 다 베풀고 이제 막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짐작하시죠.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것 같아. 안 돌아왔으면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성령이 막 나타납니다. 헐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대로를 풀어달라고.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성령이 이제 처형을 막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렇게도 비웃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갑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들의 우정이 너무도 부럽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이런 우정이 나의 우정이 된다면. 한참 두 사람이 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다시 왕이 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결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저들을 방면시켜주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 중앙 가족들이 이러한 진정한 사랑,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도 피테아스와 다몬이라든지 여러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사에도 많이 있거든. 하물며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신적 만남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의 이 장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물에 빠지고 마는 유명한 장면이죠.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항상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 두려워하는 제자들, 주님임을 알고 호기롭게 바다 위로 걸음을 내딛었던 혈기왕성한 베드로. 하지만 중간에 불어닥친 바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고 마는 베드로. 성경의 한 장면이지만 그 안엔 참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론 이와 같지 않나요? 나 자신을 묵상하고 의지할 땐 필시 고난의 바다 속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되지만, 비로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마침내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원해요.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시선은 나 자신을 향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가는 방송가족 분들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기쁨으로 시작할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샬즈와 썸머 스페셜 오늘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더워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날씨가 또 습하고 좀 덥네요. 6809님 샬롬 좋은 7시 수요일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무더운 여름에 장마 날씨에 무척이나 덥고 또 저녁에는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서머 스페셜 좋아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도 신청곡까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요즘에 갑자기 또 막 더워지고 갑자기 더워진 게 아닌데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습도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싶은데 그 가운데 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나누니까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또 썸머 스페셜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2642님 소란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이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출석합니다. 폭염의 날씨에 보소피디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정말 이 소란한 마음 우리의 소란한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평안이 가득 임재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이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아침 감사합니다. 우리 이륙사이님 늘 귀한 문자로

힘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949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 선물 잘 받았답니다. 귀한 책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이버예요. 예, 받으신 선물도 이렇게 사진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참 좋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또 감사로 이렇게 문자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더 너무 감사해요. 자, 이어서 우리 2949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버 라이즈 업 코리아의 목소리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물 위를 걷는 방송하실분들 되길 바라면서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외쳐보시죠.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준비되셨죠?

하셨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요, 예수님께서 내밀어주시는 그 손을 단단히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럼 능력의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승리케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뒷자리 2667님 오늘도 바깥 텃밭에 지금 물을 주면서 잠시 손 놓고 출첵합니다. 피디님 기도해주세요. 비가 시원하게 내리도록요. 힘이 들어요. 내일 사과나무와 밭 안팎에 심은 작물에 물을 주려니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곳 경북지역 이렇게 영동지방이 지금 가뭄비스무리하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지금 마음을 좀 졸이고 있는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또 물이 굉장히 넘쳐서 또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 모쪼록 정말 가장 순적하게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모든 걸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667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주시고 손 내밀어주시고 바다 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화이팅이에요. 함께 기도할게요. 뒷자리 0688님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라고요. 또 의정부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0688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어제는요 제주 국내 단기 선교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주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예초, 페인트 작업 추가로 또 주민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집수리까지 할 예정인데 그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져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라고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곧 제주도로 가시죠? 또 매주 기도 모임을 갖고 계시는 우리 4420님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그곳 제주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서 그곳의 심을 복음을 또 생각하며 감사와 설렘 또 눈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4420님이 정말 귀감이 되고 멋지십니다. 우리 4420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507님 피디님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 새벽기도 다녀왔습니다. 보석피디님의 방송 영이 깨어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또 잠을 잘 못 이루셨는데 혹시 더위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도 일어나셔서 또 예수님을 만나러 새벽기도 다녀오신 우리 9507님 정말 멋지십니다. 방송 이 샬지와 영이 깨어지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깨어지면서 또 깨어나면서 또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9507님 감사해요. 자 우리 4420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출첵 제시요. 요즘에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오늘은 자신이 누려왔던 수련회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또 수련회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것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수련회 세 글자로 출첵 제시어 받으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떤 수련회의 은혜가 있었던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 한번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은 수련회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어떤 수련회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추첨을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뒷자리 2642님의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 또 많이 보내주세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

0: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효자시장 내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베이글 4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 지금 수련회와 관련된 많은 그 스토리와 또 삼행시까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대박입니다. 우리 4420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학생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전엔 박수만 치고 찬양을 안 불렀었는데요. 제 입술에 어느샌가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할 때 눈만 감았던 제가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또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때 정말 주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나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안 사랑할 거야? 라고 말이죠. 와, 마지막 이 문장이 정말 뭔가 이 드라마의 한 문장 같습니다. 한 장면 같아요. 나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안 사랑할 거야? 저 요런 느낌? 또 수련회의 그런 은혜를 또 추억을 회상하면서 아주 또 이렇게 맛깔나게 살려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네요. 맞아요. 저희가 또 수련회 또 어린 날에 그렇게 가면 막 이게 뭐지 막 그러다가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박수치고 있게 되고 어느샌가 제 입술에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울조리고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번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4420님 귀하고 아주 은혜로운 이 추억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0688님께서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잠깐 다녔었는데요. 그때 오산리 기도원으로 수련회에 갔었어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네요.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하기에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와, 최고네요. 최고. 자,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마음을 이렇게 서원을 하신 그 마음을 이루고자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 지금 전파 선교사, 선교사가 되셨네요. 그 서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0688님 참 귀하고요. 귀하고 또 은혜로운 이런 스토리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수련회, 수련회 세 글자로 출첵제 쉬어드렸는데요. 삼행시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363 하나님, 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련, 연약한 내 영혼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신 주님, 회, 회복과 감사의 기쁨을 안고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 삼행시도 자발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를 찾아와 주셨고요. 이런 나에게, 이런 연약한 내 영혼에 크신 은혜와 사랑까지 채워주신 주님, 회복과 감사의 기쁨 안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우리 363 하나님의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되고 제게도 도전이 되는 이 아침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363 하나님처럼요, 오늘 수련회로 또 삼행시도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42님께서도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이륙사님 감사해요. 우리 1802님 모처럼 많이 와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샬롬, 요즘 아침이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행복하게 하루를 나설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하고, 오늘 있을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주를 생각하며 미소가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강명식의 천국 있으니 신청합니다 라고요, 귀한 신청곡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극동방송을 또 청취해주시고 샬조아 잊지 않고 와주셔서 우리 1802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를 생각하면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강명식의 천국 있으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와 여러분,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사사진 전시회 그리고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요.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함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요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여러 현장들, 순간들이 있었죠. 지난 2년 전, 23년? 3년 전 그때는 여기 포항에서 나라사랑축제도 있었고요. 그 많은 행사들 가운데 또 함께 하셨던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본인의 사진첩에 사진이 또 있다면 한번 추려서 또 회상하면서 그때 은혜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또 사진도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보내주셔야 하냐면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벌써 진행되고 있죠. 접수 방법은 또 이메일 접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메일 접수 시에는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사진이라고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 멋진 사진들, 포항 극동방송의 추억이 담긴 그 사진 기다리고 있을게요. 더불어서 오늘 수련회 세 글자로 또 출첵 제시어 드렸고요. 삼행시도 또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이에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뒷자리 7694님 샬롬, 제 아침에 낙 샬 좋아. 오늘도 덕분에 참 행복한 아침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히히. 모두 주님으로 아자 아자. 오직 주만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아침의 낙은 바로 우리 7694님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이에요. 힘이 납니다. 이 아침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과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우리 4420님의 신청곡 이어서 바로 듣고 올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피아 워십의 목소리예요.

뒷자리 7240님 수련의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단합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트 보내주셨어요. 와, 수련회 가면 이 모든 게 다 있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지고요. 또 감사가 터져 나오고 또 그렇게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누다 보면 단합하게 되고요. 그렇게 단합한 그 믿음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수련회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또 이곳 지금 7월 말인데요. 지금 수련회도 많이 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곳곳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수련회 세 글자 받고 있습니다. 출첵제시어 수련회 세 글자 받고 있고요. 수련회로 삼행시 보내주셔도 좋고 함께 나눴던 그런 수련회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스토리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3100님께서요 우와 대박. 보석PD님 이 사진은 어떠세요? 맹주환 사장님, 포항교통방송 지사장님, 정인수PD님 결혼 전의 사진이에요 라고. 와, 이게 언제적 사진이죠? 정말 대박입니다. 아, 제가 바로 그 우리 담당자분께 제가 전달할게요. 당연히 되죠. 사진 너무 멋집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3100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용병들, 용사들로 자라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퇴근하고 달려갈 예정입니다.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수요팅! 이라고. 와, 우리 공구구사님,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또 청년부 수련회에 또 울릉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또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 퇴근하고 달려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우리 공구구사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까지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수요팅이에요. 화이팅! 이어서 우리 7694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오직 주만이, 김도연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련회 세 글자 출첵 제시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수련회라고 보내주세요. 선물 드리고 싶어요.

885님 한동대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포항 전 지역의 청소년 세대들 하나님 말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포항 지역 중고등부 부흥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인데요. 함께 기도합니다. 한동대학교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포항 지역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으로 다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420님, 야, 지난번에 포항지사 우리 국동방송 방문하셨을 때 그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기억이 새록새록 또 나네요. 귀한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우리 유지선 사모님도 계시고요. 참 복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죠. 사진들 또 추억 담긴 그런 사진들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우리 3072님 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 훈련받는 수련회가 되길,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길 샬조아를 통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072님 제가 알기로 지금 해외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문자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이어서 우리 6809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뒷자리 0688님, 보서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688님과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이 한 시간이 참 후딱 지나갔네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와, 우리 6805님, 지금 딱 신청곡, 우리 6805님의 신청곡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극동방송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고 이 신호등 앞에 정차하고 계실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건물이 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2312님 수련회. 보서PD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전요 고추밭에 물 주고 오늘은 좀 늦게 출석하네요. 성령의 단비가 이 지역에도 충분히 내려주길 기도해요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12님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수련회로 출첵 제시어를 드렸었죠. 추첨을 해볼게요. 뒷자리 1802님, 3631님 오늘은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3924님께서요.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신청곡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해요. 우리 3924님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어찌나 힘이 나는지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서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광야의 방황 속에서도 돌이켜 나아가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첫째, 오랜 광야 생활이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해요. 무려 38년이라는 기나긴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목적 없이 떠도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랜 광야 생활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징계의 38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광야에서 고생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편히 잘 사는 에돔보다 광야를 두루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고생인가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종국의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며 바라는 것들은 대개 사치품인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수품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각자 통과하는 고난의 터널이 저마다 있지요. 재정의 위기, 끝없는 질병, 꽉 막힌 관계 속에서 두루 다닌 지 참 오래되었다 하며 탄식하곤 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도 않고 내 교만을 꺾어 거룩으로 빚어가시며 세밀히 돌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돌이켜 나아가라는 사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인정합니까? 그 징계의 시간에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음을 깨닫나요? 내가 없다며 아우성치는 그것이 혹시 사치품은 아닙니까?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둘째,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북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돔 지역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4절 5절에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엄히 명령하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9절에도 모압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그 땅 역시 롯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에돔이나 모압처럼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 것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 부러워하지도 다투지 말고 그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심지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까지 하세요. 안 믿는 친척이 아무리 부자라도 신세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에돔과 모압은 그 길가에 정착하여 잘 살게 하시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배알이 뒤틀릴 법도 하지요. 그래도 얻어먹지 말고 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세상은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르바임이니 에미미니 하며 여러 칭호로 부르지요. 우리도 그런 스펙과 사자 들어가는 칭호를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자기 몫의 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활동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인정하고 다투지 말며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동료의 공로를 시기하거나 내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는 않나요? 나는 직분자니까 하며 영적 우월감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무시하며 다투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라는 걸 알아야 해요. 14절, 15절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고 해요. 하필 군인들이에요.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우던 내 열심히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자들만 남기십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영적 우월감이나 시기심으로 다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안 믿는 이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신세를 지려 하지는 않나요? 마침내 멸망해야 할 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아플 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편도 때문에 열이 많이 났어요. 거의 매달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입원도 여러 번 했지요. 아플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금방 열이 내리고 오래 앓지는 않았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제 옆에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어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할게요. 입니다. 무서운 유치원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광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 다닐 적 무서운 선생님 때문에 매일 마음이 힘들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늘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제게 광야 같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저를 지키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미움을 버리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게요 입니다. 엄마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사촌형에게 장난치거나 위험하게 놀지 않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사촌형을 좋아해요. 그런데 같이 장난을 치다 보면 제가 형을 다치게 해요. 얼마 전에도 집에 놀러온 형을 다치게 했어요. 엄마는 저를 혼내시며 형에게 계속 장난을 치면 형이 안 놀러 올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갈 수 있던 길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래 걸려서 갔대요.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저에게 좋은 일인 것을 알았어요. 형이 안 놀러 오기 전에 엄마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에게 장난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사촌형이 놀러오면 사이좋게 지낼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이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다투지 말고 내게 줄로 재어주신 몫에 자족하길 바라요. 무엇보다 내 안에 군인 같은 열심이 다 죽어질 때 비로소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영적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하고 지루한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면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거룩으로 빚어가시고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신 사랑의 시간

0: 나이처럼 연약한 자로 남아 오직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잘 건너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 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

0: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암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세 번째 우상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세 번째 우상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보석과 현금이 많았대요. 그런데 집에 재산을 보관하고 싶은데 집에 현금 넣는 금고가 필요한 거예요. 큰 금고를 설치를 했어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금고를 들락거리면서 마음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외출했다가 금고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게 마음에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다시 돌아올 때가 많았고 밤에도 소리만 나면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이제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그가 금고를 소유를 했지만 어느새 금고가 그를 지배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달라요. 나무나 돌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둘째로 우상은 옛날 이야기라는 오해입니다. 우상은 고대 사람들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은 오늘 현대에도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돈, 성공,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거든요. 셋째로 우상은 일부 사람의 문제라는 오해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두지 않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졌거든요. 그러므로 우상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 외에는 이라고 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는 것은 중심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한 중심이 되셔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신을 섬기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이미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상 금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 있다면 모든 것을 제거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이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하니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목숨을, 전부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전부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 광야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경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버리면 인생이 흔들려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질병이 찾아오면 소망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극복하고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붙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삽시다. 본문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너의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드시는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광야는 더 이상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방황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여전히 다른 것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깊은 산 속에 혼자 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기도 경험이 많거든요. 대충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자기 감각만 믿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려가야 하는데 가만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그때 그가 가방 속에서 나침반을 꺼내게 된 거예요. 나침반은 어느 곳에서든지 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침반보다도 자기의 감각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늦게나마 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나침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철저히 이 나침반을 중심에 두고 나침반을 따라 방향을 정한 것이죠.

그러자 결국 길을 찾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인생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을 잘못 잡으면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바로 서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또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끊어냅시다. 본문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붙잡을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만들다 보면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서 절하고 섬기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아마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붙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작을 때 끊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차지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우상입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마음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녀였어요. 자녀. 자녀가 이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녀가 모든 삶의 중심인 거예요. 특히 이 자녀의 취업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기대만큼 잘 안 되니까요. 어려우니까 예배 드릴 마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자녀의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까지도 흔들려 버린다면 자녀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자녀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이제 자녀를 붙잡고 살지 않고 자녀의 주인이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서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본문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예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거든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 이미 언약을 맺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상 섬기는 죄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성숙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결혼 10년 차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에 갈 때마다 결혼 반지를 빼고 갔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업 때문이었어요. 워낙 일이 험하다 보니까 이 반지가 상할까 봐 이 결혼 반지를 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직장에서 미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뒤에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왜 반지를 빼고 다녀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냥 불편해서. 그때 아내가 이렇게 혀를 찌르며 말했대요. 당신이 반지를 빼는 건 불편해서가 아니라 나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반지를 뺀 건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 속에는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음을 들킨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반지를 꼈고 결혼한

0: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는 결혼한 관계나 마찬가지인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반지를 빼고 마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좋아 보이는 것들에 기웃기웃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 일부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나안을 향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선택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구원하셨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끊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부의 마음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상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면 천국 가나안까지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우상을 극복하고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만 붙들며 길을 잃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